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바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와우, traffic is terrible today. I guess everyone's

0: out and about.
1: 아, 진짜. 일요일이라고 다 나와서 노나. 차가 왜 이래 막히노?
0: Why are you always complaining? It's the weeke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traffic.
1: 아니, 주말이라는 말은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말이잖아. 아우, 진짜.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은데.
0: Oh, I know what you mean. Same here, same here.
1: Here? Here이라 하면은 뭐? 여기서 내일이라고? 아니, 내가 불만을 좀 말할 수도 있지, 자기야.
0: No, I meant you hate Mondays because they come after the weekend. That's what I meant.
1: 그러니까, 자기야. 오늘 우리가 주말이라서 나왔는데 차가 막히는 것도 진짜 싫은데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이 상황이 더 짜증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
0: Oh, same here, same here.
1: 아니, 자기야. 알겠고, 알겠는데 여기서 내리라는 건 너무하잖아, 자기야.
0: Oh, baby,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Like you said earlier, I hate Mondays too. That's what I've been saying.
1: 아니, 자기야. Hate? 여기서 당장 내리라 이 말이지. 알겠다. 내 지금 내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Stop! Car stop! I'm angry!
0: Oh, same here, same here. I'm annoyed too. Man, this traffic we're stuck in.
1: 와, 진짜 자기야.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0: Same here. Same here.
2: Same here.
3: 상대방의 말에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공감할 때 same here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여기도 똑같아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처럼 상대방의 말에 동의 혹은 공감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의견, 취향,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Me too. I feel the same way. So do 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Same here.
0: Same her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자기야, 화 풀렸어?
5: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6: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6: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6: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6: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6: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6: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6: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en summer comes, the ocean is the first thing on our minds, right? Busan Sea gifts us with refreshing waves, deep blue views, and cherished moments of rest. Yet today, through record-breaking heat waves, rising water temperatures, and mounting marine trash, that very ocean is silently sending us urgent warning signs. The sea cannot speak, but there are those who feel its changes firsthand and capture its shifting story up close. So today we are joined by Ms. Shin Young here in the studio, head of Haenyeowa Bada, to talk about the message Busan's waters are sending us this summer and the small actions everyday citizens can take to help protect our ocean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신영 해녀와 바다 대표와 함께합니다. 올 여름 부산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Now, it i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Haenyeowa Bada is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as we know, where members dive directly into the waters to gather marine trash and build a cleaner ocean together with citizens. So could you share what kind of activities you do and what changes Haenyeowa Bada has gone through? Haenyeowa Bada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환경단체입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해녀와 바다는 시민, 그리고 해녀, 프리다이버,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가 함께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단체입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바다를 배우고 기록하며 시민에게 알리는 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직장 동료 5명에서 시작한 작은 동호회였는데요.
0: 네.
1: 이게 지금은 약 300명의 회원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회의 정화 활동을 했고요. 그 전체 참여했던 인원들이 한 821명 네,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고
0: 네.
1: 3,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4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한 것 같네요.
0: 네.
1: 최근에는 저희가 그린 다이버 양성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길 잃은 다이버들의 정기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그 플로빙의 세계로 저희가 좀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섯 분으로 시작한 모임이 이제는 300명 가까운 시민들과 네. 함께하는 단체가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So she introduces herself as the head of Haenyeowa Bada and explains that their organization brings together everyday citizens, Haenyeo, free divers, and scuba divers to gather marine trash directly from the sea. Beyond just collecting waste, they focus on learning about the ocean, documenting its state, raising public awareness as well. And she notes that while they started as a small workplace club with just 5 colleagues, they have grown to about 300 members. To date, over 821 citizens have joined across 60 cleanup runs, clocking in more than 3,000 volunteer hours and gathering over 40 tons of marine trash since actually January of 2024. And recently, they also launched Green Diver training programs and regular sessions to introduce diving enthusiasts to underwater cleanups. Beautiful work indeed. Well, recent record-breaking heat waves have caused sea temperatures to rise sharply as well. So compared to last year, what kind of changes have you noticed in Busan's waters this summer?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의 온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 여름 부산 바다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냉수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0: 네.
1: 네. 그 올해는 강한 남서풍이 따뜻한 바닷물을 먼 바다로 밀어내서 깊은 바다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다 수온이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8월 평균 수온이 한 22도에서 23도 정도 되어야 되는데 냉수대가 강하게 발달이 되면 18에서 19도. 네, 생각보다 바다가 차가웠습니다.
0: 네.
1: 한 7, 8미터 정도 내려가면 18도 이하로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0: 네.
1: 최근에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현상이 더 자주,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바다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보니 갑작스러운 이런 수온 변화가 해양 생물의 이동과 어획량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해조류가 줄어드는 곳도 많아지고 반대로 아열대성 어종을 보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폭우가 내린 뒤에는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가 한꺼번에 바다로 밀려오는 모습도 매우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이 네. 저희가 7월에 그 태종대 감지 해변에서 정화 활동을 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분명히 토요일 날 정화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일요일에 제가 스쿠버 교육에 있어서 다시 가게 된 장소였는데
0: 네.
1: 24시간 뒤에 이만큼의 쓰레기가 다시 또 떠내려와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바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저희같이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매년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기후변화가 또 우리 바다에도 이렇게 가까이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1: 네.
2: So yes, the photos that you're looking at, that is just within 24 hours of cleaning and coming back, and there's so much trash. She explains that due to a cold water surge caused by upwelling, where strong southwesterly winds push warm surface water out and pull cold water up from the deep, the ocean was surprisingly cold this year. Now, instead of the typical August average of 22 to 23 degrees, temperatures dropped to 18 to 19 degrees, often falling below 18 degrees past depth of 7 to 8 meters, noting that climate change is making these sudden swings more frequent and extreme. Diving directly into the water, she sees firsthand how abrupt temperature changes and shifts alter marine life and fish catches as well, and observing declining seaweeds alongside a growing presence of subtropical fish species. She adds that heavy rains frequently wash massive amounts of plastic and household trash into the sea, as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And recalling how Taejongdae Gamji Beach, which is the picture that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here in the studio, was completely covered in washed up trash just one day after a full cleanup effort. She emphasizes that while the ocean changes bit by bit rather than overnight, those working directly in the water feel these ongoing shifts within their own bodies every single year. And during the summer, many head to the beaches and to the ocean. And as crowd numbers grow, what types of trash are most frequently left behind on the shore and underwater? And when is the most heartbreaking moment for you out in the field?
0: 여름철엔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과 바다를 찾잖아요. 피서객이 많아질수록 해변과 바닷속엔 어떤

0: 종류의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남겨지는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도 함께 들려주시죠.
1: 네. 죄송합니다.
0: 아, 네.
1: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의외로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매일 정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0: 오, 네.
1: 네. 근데 저희 해녀와 바다가 정화활동을 하는 곳은 어촌계가 있는 항구나 그다음에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는 인근 연안 바닷가인데요.
0: 네.
1: 여름에는 아무래도 음료 페트병이나 그다음에 캔 그리고 커피나 음료를 드시는 일회용 컵 이런 생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0: 네.
1: 그런데 의외로 바닷속에는 낚싯줄과 낚시 바늘 그리고 폐그물, 스티로폼도 부피 큰 게 아니라 스티로폼 조각 네, 이런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그 작은 물고기나 해양생물이 폐그물이나 낚싯줄에 걸려있는 것을 봤을 텐데요. 그 부산의 이제 송도 암남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포 해운대 청사포에서 저희가 거북이 사체를 죽은 걸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민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북인데 이제 바다에 풀어놔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방생을 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는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자연에서 살아야 되겠지라고 해서 바다로 아마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민물 거북이에게 바다는 염분과 파도 그리고 먹이와 수온이 전혀 다른 낯선 환경이고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죽음의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포함해서 제발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So she explains that beaches are surprisingly clean because temporary workers clean them daily during this time. Instead, Haenyeo Bada actually focuses on fishing harbors and quiet, maybe secluded shores where summer brings a surge in household trash like plastic bottles, cans, and disposable cups. Underwater, however, unseen waste like fishing lines, hooks, and nets, and also styrofoam bits, right? Small ones make up the vast majority. And she shares that the most heartbreaking moments happen when she finds small fish or marine creatures trapped and dead in nets and fishing lines, and recalling also times when dead freshwater turtles were found in the sea at Amnam Port in Songdo in Cheongsa-po. She notes that people likely release them out of goodwill or maybe an assumption that they could thrive in nature, and she warns that the salty sea is a fatal environment for freshwater turtles and urges everyone to never abandon pets or throw trash anywhere in the oce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s. Shin Young here in the studio, head of Haenyeo Bada. For years now, you have been steadily logging the types and weights of marine trash. And as these data points build up, what changes are you seeing in Busan's waters? And is there maybe a key insight you really want to share with listeners?
2: 대표님은 수년째 이 해양 쓰레기와 또 종류의 무게를 꾸준히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보이는 부산 바다의 변화는 무엇인지 또 시민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자꾸 목이 메이네요.
0: 네.
1: 저희 활동할 때마다 종류하고 무게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계절마다 쓰레기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태풍이나 폭우 이후에는 육지에서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어촌에서는 폐어구 및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위가 제일 많이 발견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해수욕장에 일본, 대만, 필리핀 뭐 이런 페트병을 보면 저희가 스페셜 쓰레기로 인정을 해서 회원들에게 이제 기프트 카드라든지 이런 선물을 좀 드렸었는데요.
0: 아, 네.
1: 최근에는 한국 페트병만큼의 해외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의 상당수는 이게 바다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육지에서 버린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결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렇군요. 결국 바다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일상과도 정말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1: 네.
2: So now she shares and that logging details on every cleanup run and reveals distinct seasonal shifts in marine waste. Heavy rains and typhoons wash huge amounts of household trash down from land, while fishing villages see high concentrations of abandoned gear and styrofoam from fish farms as well. She notes that while foreign plastic bottles from Japan, Taiwan, or the Philippines used to feel like rare finds, they now show up almost as often as Korean bottles. Ultimately, she emphasizes that most marine trash does not start in the ocean. It is the waste we throw away on land that eventually flows right back into the sea. We have 나리님 messaging in, 너무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Yes, absolutely. So, so important and for the environment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many tourists head to Busan during the summer season. So what are some simple ocean etiquettes, right, that maybe visitors can easily practice while still enjoying their trip? 네, 지금 여름 휴가를 맞아서 부산에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행을 즐기면서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바다를 위한 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다시 가져가기, 그리고 일회용품 쓰지 않기, 그리고 바닷가에서 발견되면 쓰레기 하나 주워보기. 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1: 네, 바다는 관광지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꼭 함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We have 최윤정님 messaging인 좋은 쓰레기를 제 가방에 넣어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시 한번 바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I love that. So yes, definitely just carrying all the trash that you brought back home, right? And taking care of it on your own is very, very important. She stresses that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grand. Simple actions like taking back the trash you brought, like our listeners mentioned, avoiding single-use items, or picking up just one piece of trash at the beach are more than enough. She leaves a gentle reminder, just asking everyone to remember that the ocean is not just a tourist spot, but a living home where countless marine creatures reside. Well, has there been a moment or story during your cleanup efforts where you felt this one small action really created a big change?
0: 혹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 느꼈던 이 시민들의 모습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처음에는 봉사 시간 때문에 저희가 1365 자원봉사 실적 인증이 되거든요.
0: 네.
1: 봉사 시간 때문에 참여했다가 활동을 마친 뒤에 다시 가족과 함께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특히 아이들이 다음에도 또 올래요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0: 네.
1: 네. 또 어떤 분은 바다를 한번 청소한 뒤부터는 원래 산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산이고 바다고 놀러 갈 때마다 평소에도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저희 정활동이면 쓰레기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중학생 한 친구는 학교에서 뜻 있는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자기 주도형 봉사활동 단체인 악쓰는 하마들이라는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해양 정화 활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0: 네.
1: 저희는 이게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정말 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요. I love that. So she shares that many people who initially joined just to maybe fulfill volunteer hours end up returning later with their families, noting that hearing children say, "I want to come back next time," brings the greatest sense of reward. She adds that after participating in a cleanup, some volunteers mentioned they no longer just walk past trash without picking up, whether at the beach or in the mountains. And she shares that as you do these volunteer works, you kind of open your eyes to all the trash in the world and you start picking them up. And she highlights a middle school student who was just so inspired that he formed a youth-led volunteer group named 악쓰는 하마들 with like-minded friends to start their own cleanup, ocean cleanups. Wonderful to hear. Well, listeners,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Shin Young here in the studio, head of 해녀와 바다. Well, I heard that a wide variety of people, from young children and families to office workers and foreign residents, take part in your ocean cleanup. So why do you think so many people keep coming back? And what do first-time volunteers usually say during the events? 해녀와 바다엔 어린아이부터 가족, 직장인, 외국인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처음 참여한 분들이 가장 많은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태종대 감지해변에서 그 정화활동을 할 때, 이것도 7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인근 스쿠버샵에 교육받으러 기장에서 오신 외국인 분께서

0: 지나가다가 마대를 한 장 달라고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화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언어는 달라도 쓰레기를 줍는 행동은 모두 같다고 봅니다.
1: 그럼요.
0: 네. 그리고 처음 참여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생각보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어? 네.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활동을 마친 뒤에는 내가 바다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런 뿌듯함을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다시 중독성 있는 참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역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경험의 힘이 큰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뭘까요?
0: 저거는 거제도에서 정화활동을 했을 때였는데요. 네. 아까 제가 수중에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중에 하나가 낚싯줄. 네, 이 낚싯줄에 저희가 정화활동을 하면서 오리발이 걸린 적도 있었고 네. 저렇게 물고기가 걸려서 걸려있네요.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1: 하나하나 지금 네, 꺼내주시고
0: 바늘에 걸려있는 물고기를 빼서 살려줬던 장면입니다.
1: 그렇군요. So this is actually literally life-saving volunteer work, right? So she recalls a time at Kanji Beach in Taedongdae where a foreigner visiting a nearby dive shop asked for a trash bag and jumped right in to help, noting that people connect like this because the ocean belongs to everyone. And she shares that the most common reaction from first-timers is just sheer shock at how much trash actually exists. And after wrapping up, however, volunteers expressed a deep sense of pride knowing that they personally helped make the sea a little cleaner, right? And the video that you saw was, she mentioned it before, but fish and other marine creatures get caught in the fishing nets and fishing lines as well and hooks. So they're saving these fish from that. Definitely life-saving experience and volunteer work as well, as we mentioned. Now, you are expanding your activities beyond ocean cleanups into art, education, and culture. So could you share any new projects you're currently preparing? 해양 정화를 넘어서 예술과 교육 또 문화까지 활동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단순 정화 활동을 했었다라면은 이제는 데이터를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교육까지도 함께 연결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 올해 위치 기반 정보 및 수중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중 드론을 이용을 하죠. 수중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려고 준비 중이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해양 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녀와 바다 운영진들과 회원들에게는 연안 뭐 그리고 수중 통합형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린 다이버 양성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정기 트레이닝도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바다를 지키는 일이 저희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1: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y are moving beyond simple cleanups by collecting data to connect directly with education. They are working to systematize actually ocean cleanup efforts using location-based information and underwater video footage, while also running safety training programs and regular sessions. Ultimately, she expresses her hope that protecting the ocean stops being seen as a just task just for experts, but instead becomes an everyday culture that anyone can easily join.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오늘 부산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지만 스스로 쓰레기를 치울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올 여름에 바다를 찾으신다면 일회용품은 내려놓으시고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텀블러, 그 다음에 일회용 수저 세트, 그리고 손수건. 이 정도는 필수템인데요. 바다를 가장 빨리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은 환경운동가나 거창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입니다. 해녀와 바다도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더 건강한 부산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다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공간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We actually have a journey saying

0: And now the time is 11:44,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Lee Young-mi connected from Jakarta.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for today. A large-scale multinational joint exercise involving forces from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was recently conducted in the waters off North Sumatra, Indonesia. So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exercise and the broader context behind Indonesia's increasingly active engagement in multilateral cooperation since President Prabowo took office?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최근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해역에서 호주와 미국 등 다국적 전력이 참가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실시됐는데요. 훈련 내용과 함께 프라보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가 이런 다자협력에 적극 나서는 배경도 짚어주시죠.
1: 네, 취임 22개월 차에 접어드는 프라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독자적 실용 외교 원칙인 베바스 액티프에 따라 강대국 간 중립을 지키되 자국 안보와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국적 협력은 전

0: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 해군 주도 아래 호주,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최대 재난 대비 훈련인 퍼시픽 파트너십 2026이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북스마트라주 시불가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I see. So President Prabowo, now in its 22nd month in office, has been expanding multilateral cooperation on all fronts, particularly in areas that benefit national security and disaster response, while maintaining neutrality among major powers. Now, as part of that approach, Pacific Partnership 2026, the Indo-Pacific's largest disaster preparedness exercise led by the U.S. Navy and involving Australia, Canada, Germany, and Singapore, was conducted from July 20th to August 1st in the Shibolga area of North Sumatra Province. Well, what was the scale of the major forces mobilized for this exercise and Indonesia's participation? 이번 훈련에 동원된 주요 전력과 인도네시아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0: 네, 호주 왕립해군의 실사함이 시불가항에 입항해 지휘 거점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함정을 통해 5개국 113명의 의료 및 재난 전문 인력이 현지에 상륙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06년 첫 참가 이후 통산 7번째 주최이며, 인도네시아군 의무사령부와 제2해역사령부, 국가재난방재청과 수색구조청 등 민간 기관이 대대적으로 합동 참여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Royal Australian Navy's vessel entered Shibolga Port to perform the mission of a command center, and through this vessel, 113 medical and actually disaster specialists from five nations landed locally. And also, this marks Indonesia's seventh time hosting the event since its first participation in 2006, and public-private agencies, including the Indonesian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the Second Fleet Command,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the National Search and Rescue Agency participated heavily in joint coordination. So, what specific disaster preparedness and medical support activities were carried out on site? 그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 대비 및 의료 지원 활동이 진행되었나요?
0: 과거 2005년 대형 지진 구 거점이었던 시볼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종합병원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과 해상 충돌 긴급 구호, 학교 재난 안전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다국적 연합 의료진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시술과 감염병 방역 기술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 I see. So let's talk about thi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hibolga region, which was a relief hub for a massive earthquake in 2005, general hospital disaster response simulations, maritime collision emergency relief, and school disaster safety education were conducted. Also, multinational joint medical teams provided free medical treatments to local residents and engaged in exchanges regarding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technologies. So definitely building a regularized framework rather than just a one-off exercise gives this real lasting value.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Indonesia has entered its full dry season, and the meteorological agency has issued a strong El Nino warning. So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가 본격적인 건기에 접어들면서 기상 당국이 강력한 엘니뇨 경보를 발령했다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7월 말 기준 전국 산불 핫스팟이 5,019개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형 피해가 발생했던 2015년 엘니뇨 당시보다 빠른 폭발적 증가세로 서칼리만탄과 리아우, 남부 파푸아를 중심으로 심각한 가뭄과 임야 화재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Indonesian Meteorology and also agency officially reported that the number of nationwide wildfire hotspots has surpassed 5,019 as of the end of July, and that rate of increase is faster than during the devastating El Nino of 2015, and severe drought and forest fire warnings have been issued. Well, this is said to be a major concern, especially the peatland fires in Sumatra. So why are they so uniquely dangerous and difficult to extinguish?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이탄지 화재가 특히 문제라고 하는데요. 왜 이탄지 산불은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3: and me Jesse.
2: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3: Okay.
2: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3: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2: Time is running out.
3: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2: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3: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2: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world. BEFM, Busan Yeobanzam.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와우, traffic is terrible today. I guess everyone's out and about.
2: 아, 진짜. 일요일이라고 다 나와서 노나. 차가 왜 이래 막히노?
3: Why are you always complaining? It's the weeke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traffic.
2: 아니, 주말이라는 말은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말이잖아. 아우, 진짜.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은데.
3: Oh, I know what you mean. Same here, same here.
2: Here? Here이라 하면은 뭐? 여기서 내일이라고? 아니, 내가 불만을 좀 말할 수도 있지, 자기야.
3: No, I meant you hate Mondays because they come after the weekend. That's what I meant.
2: 그러니까, 자기야. 오늘 우리가 주말이라서 나왔는데 차가 막히는 것도 진짜 싫은데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이 상황이 더 짜증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
3: Oh, same here, same here.
2: 아니, 자기야. 알겠고, 알겠는데 여기서 내리라는 건 너무하잖아, 자기야.
3: Oh, baby,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Like you said earlier, I hate Mondays too. That's what I've been saying.
2: 아니, 자기야. Hate? 여기서 당장 내리라 이 말이지. 알겠다. 내 지금 내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Stop! Car stop! I'm angry!
3: Oh, same here, same here. I'm annoyed too. Man, this traffic we're stuck in.
2: 와, 진짜 자기야.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4: Same
3: here. Same here.
4: Same here.
1: 상대방의 말에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공감할 때 same here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여기도 똑같아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처럼 상대방의 말에 동의 혹은 공감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의견, 취향,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Me too. I feel the same way. So do 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Same here.
3: Same here.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자기야, 화 풀렸어?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the local vinyl music bar owner. 오늘은 수영 팔도시장 깊은 곳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뮤직홀로지의 이상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Hi, I'm 이상혁. Nice to see you. 저는 뮤직홀로지라고 수영 팔도시장 뒤에서 레코드바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게 이름은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프린스의 2004년 앨범 뮤직홀로지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린스의 앨범인데 해당 앨범에 수록된 동명의 트랙 뮤직홀로지에는 프린스가 존경하는 뭐 제임스 브라운이나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같은 아티스트들도 언급하면서 약간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곡이 있어요.
0: 네.
1: 저도 거기서 이제 많이 영감을 얻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나 이런 걸 손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자 저도 그냥 방에서 이제 음반 같은 걸 뒤져보다가 뮤직홀로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0: 사장님의 취향이 정말 가득 반영된 공간이군요.
1: 네, 맞아요.
0: 가게에 가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1: 네네.
0: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뮤직홀로지가 좀 그려질 수 있게 가게가 어떤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들어오시면 일단 바로 아마 음반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쭉 모아온 음반들이고요. CD랑 LP까지 지금도 계속 모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피지컬 매체를 모으는 걸 좋아해서 이제 천장에도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직접 음반에 있던 포스터들이 이제 꺼내서 이제 직접 제가 손수 다 붙여놨고요. 가게는 이제 보통 다 우드 톤으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좀 아늑한 느낌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밖이 이제 워낙 또 시장이고 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들어오셨을 때 완전 새로운 공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완전히 다른 톤의 무드로 맞춰져 있고요. 바에 있는 타일 같은 바 테이블의 타일 같은 디자인 같은 건 이제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많이 보고 이제 느꼈던 거를 좀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에요.
0: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통 시장 깊은 곳에서 문을 열면 갑자기 다른 공간이 펼쳐지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시장 깊은 곳에 자리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굳이 꼭 시장 근처여야만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수영 쪽에 제가 오래 살아서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부터 망미동 수영이 쪽에서 계속 쭉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쪽에 살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12년 정도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인생 한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동네에서 하고 싶었고 이제 그쪽 수영 쪽을 보다가 그때 이제 뭐 소음이나 이런 게 이제 최대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시장 뒤편으로 좀 멀긴 하지만 그쪽으로 잡게 됐어요. 거기가 공간도 위치나 또 구조도 특이하고 재밌어서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럼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마련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런 장소를 찾으신 거네요.
1: 그렇죠.
0: 어쩌다 이런 공간을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1: 사실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생각은 아니었고 원래 어릴 때 약간 어렴풋이 그냥 꿈처럼 가지고 있던 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많은 경험을 쌓고 하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를 쉬고 휴학을 하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뭐 워홀을 갈지 아니면 뭐 서울을 갈지 부산을 많이 떠나잖아요. 보통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근데 부산을 제가 당장 뜰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별로 부산을 또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서 부산에서 이제 제가 음악이랑 관련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제가 이제 투잡으로 레코드바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 그냥 내가 한번 빨리 해봐야겠다 이제 그때는 그리고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좀 무식해서 용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일단 한번 해보자.
1: 네, 일단 한번 해보자. 네.
0: 근데 그렇게 시작하신 공간이 벌써 2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0: 지난 2년 동안 어떤 많은 일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처음 1년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0: 네. 이제
1: 왜냐면 위치도 그렇고 손님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이었고 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사람을 이제 막 신규 유입보다는 거기도 뭐 걸어서 워크인으로 오는 손님보다는 이제 다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시 오게 좀 만들어야겠다.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별거 없었는데 제가 손님이었으면은 다시 올만한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그래도 또 좋게 봐주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이제 그래서 또 그렇게 그분들하고 또 이제 제가 음반 같은 거 새로 사면은 또 새로 들려드리고 계속 그런 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또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쭉 와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공연도 하게 되고 또 뭐 이런저런 행사들도 좀 몇 개씩 하게 돼서 또 그것도 가게 알리는데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열리는 공연도 저는 너무 좋았고
1: 네.
0: 뭐 음악도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책이 또 여러 권 같이 구비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1: 아 네네. 또 제가 막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가게에 이제 한참 손님이 없고 할 때 가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 보면은 좀 손님들 보시기에도 좀 그러니까 그냥 책이라도 읽고 있어보자 해서 이제 하나씩 읽었던 게 이제 집에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읽어봤었어요. 네. 이게 뭐 노르웨이 숲이나 1Q84 이런 거였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그 음악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쵸.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서 뭐 네. 재즈라던가 이제 그 책에 나온 노래들로 저도 들어보고 음반을 사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제 저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이제 쭉 읽어볼 겸 계속 사서 이제 가게 앞에도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조금 몇 개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0: 그럼 사장님이 최애로 꼽는 그런 장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음악 장르 중에서요?
0: 네.
1: 요즘은 재즈랑 블루스를 많이 듣고 있어요.
0: 네.
1: 네,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래는 또 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락은 마음에 약간 고향처럼 남아있는 그런
0: 그렇군요. 그런, 네.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1: 빠르네요. 네.
0: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 저는 I입니다. I, 저.
0: Me. I, 아,
1: 네.
0: 나.
1: 네, 네, 저예요. 네, 저 같은 공간이고 그냥 사실 모든 게 저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모든 게 저로 표현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네, 접니다. 예, 저요.
0: 그렇군요. 네. 이상혁, 그 네. 자체의 공간이군요.
1: 맞아요.
0: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아, 나 너무 어지럽다. 런트 부산 6화 초대박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극기 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장산입니다. 대청공원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저도 이쪽은 처음 달려보는데 귀신을 잡으러 갈 겁니다. 이게 제가 인텔리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좀 다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애견남이라는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과 달리 귀신 잡는 용사 해병, 네, 대한민국 해병대 병 1182기로 몸 건강이 전역한 이제 태토남인데요. 제가 한번 장산범 만나가지고 이 주먹으로 혼 좀 내주겠습니다. 이 주먹 보이시죠? 이 옹골찬 주먹. 제 별명이 용호동 꿈주먹입니다. 한번 쓰면 꿈나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장산범 잡아서 오늘 꿈나라로 보내고 안전히 사회로 귀가시켜 보겠습니다. 런트부산. 수상해 보이는 버섯이 여기저기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장산범의 흔적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주워 드시면 안 됩니다. 색깔이 화려한 버섯은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제가 물을 안 샀습니다. 어쩐지 뭔가 반여동 올 때부터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음기가 느껴진다고 할까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여기 장산에 오기 전부터 저는 홀려 있었던 게 아닐까요? 누구세요? 러닝 유튜버답지 못한 초보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월드컵이 끝났겠군요. 오늘 7월 17일이니까 결승전 전인데,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한번 배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그라시아. 어디 봐도 약수터 표지판을 찾을 수가 없군요. 지금 뭐 무엇보다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그게 더 오싹합니다. 다시 가볼 건데 좀 이상한 게 걸려 있습니다. 너무 뭘까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오싹하니까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담 이야기 하나 해봐야겠죠? 이게 좀 산이 깊어지고 있어서 딱 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제가 군복무할 때의 일입니다. 북한과 불과 2km 떨어진 강화도 북성리의 한 경계초소. 그곳 지하벽면에는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철십자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귀신은 혼을 달래기 위한 거란 소문이 무성했죠. 비가 살짝 내리던 여름밤, 저는 후임 기영이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야, 기영아, 저기 지하 철십자가 앞에서 군가 한 곡 부르고 올라와봐. 겁이 많은 기영이가 지하의 진흙탕 속에서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장난으로 호각을 하고 풀었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기영이가 소스라치게 놀라자 저는 그게 재미있어서 호각을 몇 번 더 불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장난마저도 금방 시들해졌고 기영이를 불러올리던 그때 지하에서 기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찬호 형님? 또 장난치신 겁니까 혹시?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분 게 아니었습니다. 제 호각은 저의 호주머니 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기영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등 바로 뒤쪽에서 들려왔거든요. 과연 그날 호각을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0: 여기까지입니다. 뭐 별로 안 무섭죠? 맞아, 장산으로 가보겠습니다.
2: 해무가 낀 게 딱 봐도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산범 나와라!
0: 동굴이야? 이게 어디야?

0: 질투 끝에 장산범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저희 꿈주먹으로 두방 컷을 냈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소평 혼자 사는 좀 불쌍한 녀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로 데려가진 않기로 했고 앞으로 사람 놀래키지 말라고 제가 전해놨으니까 부산 시민들은 안심하시고 우리 햄토리들 안전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산에 도착했습니다. 저 옆은 군사구역이라서 찍으면 안됩니다. 저거 상상만 찍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물을 지금 한 모금도 못 마셔서 이렇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03m고 오는 길에 장산범도 만나고 아주 서늘한 극기 훈련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목이 너무 마른 관계로 바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런투 부산. 제가 홀린 거 아니겠죠? 약수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디 약수가 있는 거지? 와, 예수 무차 알라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음수됩니다. 체육공원 약수터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물 먹방 하겠습니다. 뭐야. 고장났습니다. 와, 여기 진짜 뭐야? 와, 뭔가 무섭기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찾아서 한번 편집에 넣겠습니다. 보이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와, 제정신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김에 마지막 인사도 미리 찍어 놓겠습니다. 여기 극기 훈련으로 나름 호러 레이스 특집으로 찍었는데 런투 부산 6화 오면서 솔직히 무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공포랑 희망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아는 것보다 무지한 걸 좀 두려워하잖아요. 어차피 다가올 월요일은 두렵지 않은데 그 월요일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가 무서운 거잖아요. 항상 공포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무지한 것이 무섭고 또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런투 부산 6화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오금이 저리는 순간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위를 잘 살피십시오. 런투 부산 7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1: I'm so sorry. Okay, all right. Get it together, Haley. So that was our producer, Park Chan-woo, who went to Changsan. The script says a beautiful route in Busan, but a creepy one. 네, 자, 오늘의 러닝 루트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우리 찬우 PD는 오금이 절었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어이가 없긴 했어요.
2: You know.
1: 또 어이와 오금은 한 끗 차이잖아요. All right, so let's look at our running route. So she started at 대천 파크, 대천 공원에서 시작해서 장산 waterfall, 장산 폭포를 거쳐서 장산 정상, 정상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성불사를 지나서 and he hiked down for a grand finish. So if you want to trace that route, probably not going to find 장산범. So that distance is 9.3 kilometers. It is a trail. It's a hike. Guys, it's a mountain. Strenuous. 4점 만점에, 5점 아니고 4점이에요. 별 3개. 주셨습니다. By the way, 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박찬우 PD는 usually clocks in at around 48 minutes for a 10K. That puts him at, I think, about like 448 per kilometer pace. 그 진짜 빨리 뛰는 거거든요. So just, yeah, it's gonna take you a bit longer. So people, if you want to hike or trail run on Mount Changsan, you're looking for a cool hiking experience to blow away the summer heat, 약간 오금이 저리는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 꼭 물 챙겨서, 이런 날씨에 물을 안 갖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꼭 물 챙겨서 장산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So let me run through what he said. So first, with Daechon Park and Changsan Waterfall. Because here is the creepy part. There's a movie about this lore. Once upon a time, a long, long time ago, locals spoke in hushed voices about this 장산범. Dun, dun, dun. A creature that's said to roam around the mountain's dense forest. It mimics human voices and lures in unsuspecting, innocent hikers deeper and deeper into the trees. So is it true or is it just an urban legend? Well, Tanu PD decided to go look for it himself. So the running at Daechon Park, the city grid gives away to the mountain's edge. It's a unique trail. So cooler, denser, you are certainly finding yourself into nature, kind of away from the building, the concrete jungle. And then by the time you reach Tanu PD reached Changsa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식순환을 겪고 있는 북구 사기 마을의 긴급 급수 지원이 실시됩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이 마을 주민 50여 명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는 생수 860병을 긴급 전달했으며 북부 소방서는 지난달 물 12톤을 공급한 데 이어 내일 생활용수 30톤가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3: Emergency water supplies are being provided to Sagi Village in Pukku District, where residents are facing a drinking water shortage. The village has no public water supply system, and around 50 residents have been struggling to secure drinking water and water for daily use due to the recent record-breaking heat wave and drought. Pukku District has urgently delivered 860 bottles of water, while the Pukku Fire Station plans to provide an additional 30 tons of water for daily use tomorrow, following the 12 tons it supplied last month.
2: 지난달 부산지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했습니다. 생활 물가지수도 2% 넘게 오른 가운데 경유 가격은 22%, 휘발유 가격이 13% 가까이 올랐고 보험료와 공동주택 관리비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신선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5% 가까이 내렸습니다.
3: Consumer prices in Busan rose 2.6% last month compared to a year earlier. The cost living index also increased by more than 2%. Diesel prices surged 22%, while gasoline prices rose by nearly 13%. Insurance premiums and apartment maintenance fees also went up. Meanwhile, prices of fresh food fell by nearly 5% year on year.
2: 부산 동구청은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부산역과 환승센터를 잇는 공공보행 동로에 3.3m의 단차가 생겨 조망권 훼손과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우려됩니다. 동구는 사업자가 설계 변경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소명 자료 검토 후 실제 공사 중지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 Donggu District Office has issued a prior notice of an administrative order to suspend construction on the North Port Transfer Center project. If construction continues according to the current design, a 3.3-meter level difference would be created along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connecting Busan Station and the Transfer Center. This has raised concerns over obstructed views and inconvenience for elderly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Donggu District said the project operator failed to comply with instructions to revise the design. The district plans to review the company's explan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before deciding whether to officially order a construction suspension and determine the level of administrative action.
2: 올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지역 7개 공설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늘었고 특히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는 폐장일까지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The cumulative number of visitors to Busan's beaches this summer has surpassed 10 million. Visitor numbers at Busan's seven public beaches have increased by more than 15%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In particular,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s visiting Haeundae and Gwanghwanri beaches has risen significantly. Busan City plan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and operate convenience facilities until the beaches close for the season.
2: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 수와 시민 이용자가 올해 들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은 모두 58곳으로 지난해보다 5곳 증가했고 회원 수는 78만 명으로 약 13% 증가했습니다. 전자잡지와 신문 이용이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하는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독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3: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and users in Busan has increased this year. Busan now has 58 public libraries, 5 more than last year,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members has risen to 780,000, up about 13%. The use of digital magazines and newspapers has also grown by more than 60% compared to last year, showing the growing popularity of digital reading.
2: 부산 바다축제가 오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개막일에는 불꽃쇼와 공연이 펼쳐지고 해양 스포츠와 물놀이, 시민 참여형 체험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는 개막일 관람 인원을 3만 5천 명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와 교통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The Busan Sea Festival will be held around Tadepo Beach for 1 week starting on the 7th. The opening day will feature a fireworks show and performances, followed by marine sports, water activities, and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Busan City plan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and traffic measures by limiting the number of visitors on the opening day to 35,000 people.
2: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여전히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최고기온 33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3: A heat wave advisory remains in effect for the Busan region. Tomorrow's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6 degrees Celsius in the morning and 33 degrees Celsius during the day. The current temperature across Busan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e Sours News. I'm Tian Kim.
2: 홍정호였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부산을 미기 부기와 함께하는
4: 안전한 여름 나기 특집
5: Safe Summer, Smart Summer.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부기가 화요일에 여름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 뭐야?
3: 갑자기 기운이 쭉 빠졌어.
4: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보기.
3: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떠날 계획이신가요?
7: Summer vacations are exciting, but staying safe is just as important as choosing where to go. So whether you're heading to the beach, the mountains, or just enjoying a staycation, a few simple precautions can make your vacation much safer.
3: 아, 진짜 이거 물 자주 마시고 음식은 신선하게 fresh fresh 보관하고 바다에서 그거 요즘에 대왕 해파리 나오잖아요. 아,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의 힘을 잃는 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변하여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dail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Boogie's in the house. Boing, boing, boing, boing. Boogie, we missed you yesterday.
3: 아, 뭐라고요?
4: We missed you yesterday.
3: Yeah.
4: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3: 뭐라고요? We missed you yesterday.
4: 네, we missed you yesterday. I missed you yesterday.
3: 인스타 어제 봤다고요?
4: 아니 어제 그리웠다고요.
3: 아 미스.
4: 네.
3: 미스비.
4: 네.
3: 너무 혀꾸지 말라니까. 나 미추라는 줄 알고 어제 나를 만났었나 고민하고 있었잖아.
4: 저 I missed you yesterday.
3: 아,
4: 됐어요?
3: 오케이. 왜 그리워했어요?
4: 네. 근데 우리 원래 부기가 월요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에이자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3: 아버님.
4: 저 때문에 부기가 내일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3: 아.
4: 에이자 너무 착하죠?
3: 착하다고요?
4: 네.
3: 에이자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그건 냉정한 발명입니다.
4: 그쵸. 냉정한 발명입니다, 부기.
3: 아, 근데.
4: 네.
3: 멀리 가는 걸고 에이자가 두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4: 그쵸.
3: 아, 요즘으로 바꿔줘야지.
4: 어, 그쵸. 네, 양보해야죠.
3: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4: 네.
3: 항상 월요일을 이 북이 하이틴 전광기 시작했잖아요.
4: 북이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3: 북이 하이틴 전광기 시작했었잖아요.
4: 그쵸.
3: 어제는 이제 에이시아와 함께 있는데
4: 네.
3: 분위기 어땠나요?
4: 그 텐션은 그대로였습니다.
3: 진짜?
4: 그래서 북이 왠지 북이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하이텐션이 그냥 원래 월요일에 뭐 에이시아와 오히려 좀 더 밝았습니다. 북이. 네.
3: 나 집에 갈래.
4: 아니요, 오늘 특집 해야 돼요, 부기.
3: 에이시아가 미워졌어.
4: What are you talking? 오늘 특집 해야 되잖아요.
3: 나 지금 오늘 옷도 지금 컬러 안 맞춰져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바다 위에 머리 동동 떠 있는 거 이거 또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4: 여러분, 오늘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에서 여름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뒤에 배경 이 광안리 해수욕장이잖아요. With the 광안 bridge in the view backdrop. 근데 부기 오늘 옷 초이스 색깔 물이랑 너무 똑같아서 부기 머리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3: 선배.
4: 네.
3: 저번 주에는 흰 거 입고 와가지고 닮은 것 같다 그러고 오늘 그래서 푸른 거 딱 입고 왔더니 뒤 배경이 바다여가지고 이거.
4: 아 그래도 귀엽습니다 보기.
3: 괜찮죠?
4: 맞습니다.
3: 그럼.
7: 자 여러분, August is here, and that means it's peak vacation season.
3: 아우!
7: 여러분 아직 그 7말 8초죠. 네. Are you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3: 아 근데 7월 8초는 야구 아니야?
4: 아 야구예요? 죄송해요. 난 그
3: 보통 그 야구의 흥미진진한 그걸 7월 8초라고 하잖아.
4: 난 휴가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3: 아 진짜? 근데 네. 맞는 말이기도 한다. 지금 흥미진진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4: 그쵸 그쵸.
3: 휴가 맞으니까.
4: 네.
3: 시원한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그 서핑도 타고 패들보드도 타고 그거 제 빠지에 빠져가지고 막 퐁 하고
4: 너무 시원하겠다.
3: 아 이런 뭐 해양 레저 같은 거 즐기신 분 진짜 많겠죠?
7: 맞습니다. But while the beach is a great place to cool off, it's also when accidents, marine accidents and beach accidents happen the most. In August, accidents like drowning, rip currents, 이안유조, and jellyfish stings, 해파리 쏘임, become much more common.
3: 아,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해파리 진짜 아프단 말이야.
4: 네.
3: 이게 8월에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파리들이 더워서 그런지 해안가로 가까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나 작년인가 봤는데
4: 네.
3: 거의 그 해안 앞에 이렇게 해파리가 다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4: 맞아요.
3: 너무 무서웠어요.
4: 맞습니다.
3: 해파리 냉채 먹고 싶다.
4: 많이 드세요. So in many cases, these accidents happen because people underestimate the ocean or they just ignore basic safety rules.
3: 맞아. 이 바다는 즐겁지만 작은 방심이 큰 사고를 이어줄 수 있으니까.
4: 네.
3: 미 선배.
4: Yes.
3: 바다면 뭐가 떠오릅니까?
4: 바다면.
3: 바다하면.
4: 바다 하면 수영이죠. 바다 하면 회?
3: 회?
4: 네.
3: 아니 지금 미선배 지금 나랑 방송하고 있잖아. 자, 자.
4: 뭐죠? 뭐죠?
3: 자 미선배 바다 하면?
4: 바다 하면?
3: 부기하고.
4: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지금 생각에 마지막이 부기입니다.
3: 맞아 왜 마지막?
4: 네.
3: 왜 마지막이야?
7: 바다 하면 fun, but 여러분 safe at the same time. So
3: 맞아,
7: nothing
3: 맞아.
7: beats a fun and safe summer vacation. All right.
4: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올스타가 준비한 아까 부기 뭐라고요?
5: Safe summer, smart summer.
4: 여름 특집 선물이 가득한 청취자 참여 미션. 이 있습니다.
3: 뭐야 네. 나도 좀 참여할래.
4: 아 청취자 북이 나 호스트 청취자.
3: 이러려고 A씨가 나랑 바꿨구나.
4: 여러분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3: 생존 신고 이벤트 어제부터 시작했다면서요?
7: That's right. But listeners, you could still join from today. Like I mentioned yesterday, it's going until Friday at the end, by the end of Friday's show.
4: 오늘, 네, 오늘 어제부터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방송 전까지 오. 참여 가능하다고 하네요.
7: So I do apologize. Right before Friday's show, that's up until when you can join in on this event.
3: 아, 맞아요. 참여 방법도 정말 간단하거든요.
4: 네.
3: 뭐, 라디오나 너튜브, 팟빵, 부산영어방송 앱 가운데 뭐 이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듣고 있는 그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샵 9050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참여 완료!
7: That's right. So whether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or watching on YouTube, just take a screenshot
3: yep.
7: of you watching All Star English live and send that picture to KakaoTalk or #9050. It will cost you 100 won per message that you send. And by Friday, on Friday, we'll randomly pick 20 lucky winners to receive prizes.
3: 오, 이 보내신 분들 중에서 럭키 20명을 선정해가지고 또 네. 푸짐한 선물 드린다고 하네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생존 신고해 주세요.
3: 신고해줘.
4: 아이,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날씨 여정 모시겠습니다.
3: 좋아.

0: 유진님
1: 부담스러워. 안녕하세요. When the fairies back. 아예요. 나 쇼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네. 네. 네 쇼정. 네. 많이 겸손해졌네요. 갑자기 왜 무릎을 꿇고 그래요?
1: 왜냐면요. You know our show is always spontaneous, right? 굉장히 이제 즉흥적이잖아요.
3: 지금 날 쇼정 우리 부장님이 날 쇼정께 좀 눈치 좀 보여 좀 보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마이크도 아예 안 올렸거든요. 지금.
1: 아! 네. 아, 이분
3: 부장님이 일부러 이 방송 이제 안 시키려고 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착해서 저의 같이 마이크를 나눠보겠습니다.
2: 아니 지금 네. 너무 더워가지고 그 반성한다고 무릎 꿇은 거죠, 내쉬오죠?
3: 맞아요, 맞아요. 이분 좀 무릎 꿇어야 됩니다.
2: 그러니까. 네.
1: 아 그동안 꺼져 있었다고요?
2: 네.
1: 아 꺼져 있었다고요?
2: 다시 자 다시 소개 짜잔.
1: 즉흥적인 방송입니다. 네. 내일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요. 이 마이크가 되고 있나요?
2: 아 재준입니다.
1: 네네네. 자 우선은 오늘도 정말 더웠고요. 내일도 덥겠습니다.
3: 네.
1: 카메라 어디죠? 네.
3: 카메라 찾지 말고 날씨해 주세요.
2: 아, 그래.
1: 이어서 tomorrow's low will be 26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5 degrees. 최고 기온이 또 1도 내려가겠습니다.
2: 오!
1: 그래서 둥피님이 벌써 웃고 계신 게 보이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내일도 sunny all day long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 친구가요 해수욕장을 선크림 없이 즐겼는데
2: 오 마이 갓!
1: 화상 입어서 다음날 새벽에 응급실행이었습니다.
2: 응급실 갔다고?
1: 네. 그래서 절대 don't make the same mistake 아시겠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팽칭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3: 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뭐 친한 거? 뭐 이런 거 뭐 그냥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네.
2: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인선배
3: 네.
2: 저기 날씨 요정이 화장실 급해가지고
3: 빨리 방문하고 가야 되죠.
2: 급하게 들어왔다가 네. 가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야.
3: 그런 상황입니까? Is that the situation right now?
1: 지금 Zoom 안 됐죠?
3: 네.
1: 뒤에만 안 나오면 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날씨 요정 오늘도 했습니다.
2: 이렇게

0: 생갈비기 부기와 함께하는
1: 안전한 여름나기 특집 Safe Summer Smart Summer.
2: 아, 이런 음악 듣고 배 타고 어디 나가고 싶다. 그렇죠, 보기.
0: 그러게 약간 어떤 느낌이 민선배?
2: 네.
0: 자, 그 크루즈 딱 타가지고
2: 네.
0: 민선배랑 이렇게 와이드 짠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어요, 민선배.
2: 보기 나 고생했지.
0: 에이요.
2: To our lives.
0: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cheers.
2: 네, cheers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Just imagine, all right? So these days, a lot of people are heading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you know, streams, water park, even, right, to beat the summer heat. So like we said, August is peak vacation season. And honestly, it's also when people tend to let their guards down.
1: 8월은 여름 휴가 시즌인 만큼 안전에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죠. 그쵸, 보기?
0: 맞아요. 휴가 가면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2: 네.
0: 시간 가는지 모르고 놀잖아요.
2: 음흠.
0: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너무 좋아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래 머물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잠들어가지고 물 마시니까 깜빡하거나 음식도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놔뒀는데 바로 이 상온에 뒀다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야.
2: 이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0: 맞아.
2: 그렇죠. And that's exactly why August sees the highest number of summertime accidents. As we mentioned, jellyfish stings, heat-related illnesses, and food poisoning all tend to spike during this time of year.
0: 근데 이제 궁금한 게
2: 네?
0: 밥을 먹는데 남긴 음식이 있나?
2: 부기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방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2: 그렇죠. 너무 다행입니다. 일단 부기는.
0: 근데 민선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2: What?
0: 여름철 안전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2: 네.
0: 출발 전에 안전수칙 확인하고 현장 가가지고도 지켜야 될 기분 있죠. 진짜 이것만은 제발 지켜줘라 하는 거.
2: 네.
0: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죠.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도 부기를 걱정해 주네요. 부기가 이렇게 밖에서 그냥 햇빛 아래 잠잠이 안 되는 이유 낙지현님이 후라이드 갈매기 되는겨?
0: 잠깐 타임.
2: 그리고 부기도 조심해야 돼요.
0: 미선배.
2: 네.
0: 걱정이라면서요.
2: 네.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0: 내가 놀리는 거잖아. 뭐가 걱정이야.
2: 그렇게 안 되기 위해 부기를 우리 부스타분들이 부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겁니다.
0: 내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나 이렇게 후라이드 되잖아요.
2: 네.
0: 제일 먼저 뛰어올 사람이 낙지현이님이야. 어머나 잘 익었다 이러면서.
2: So before you dive into your summer vacation adventures, do take a few minutes to go over some very simple safety tips that can help keep your vacation fun, healthy, and worry-free. 그래서 오늘 All-Star English 안전한 여름나기 특집을 위해 여름철 바다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남해 지방 해양 경찰청 김준형 경사님을 모셨습니다.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남해 지방 해양 경찰청 구조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형 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멋있다. 나도 제복 입고 싶어.
2: 혹시 부기 사이즈 유니폼 있습니까?
3: 부기는
0: 텐엑스라지요.
3: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부기는 항상 제작입니다. 자, welcome to our very special guest. 그리고 우리 부스타분들, if there's anything that you'd like to ask the 해양 경찰, right? Okay, maritime police, send us your questions.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 경찰 김준형 경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뭐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경사님?
3: 아, 네, 그럼요.
2: 네, 이거 뭐 경사님한테 먼저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if you have any curiosity, any questions for our special guest. On the topic of his job as well as maritime and beach safety, please send your questions. #9050 You can send your questions to Katok or Nutube. Yes, he will try to take as many questions as he can. But I am going to ask the first question.
0: 어?
2: So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사님.
0: 네.
2: Now I imagine this is one of your busiest seasons. 여름이면 가장 바쁘실 것 같은데요. S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work that you do. 해양 경찰은 대체로 어떤 일을 합니까?
3: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인 만큼 지금 바닷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8월이잖아요. 이 8월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3: 네, 피서철인 만큼 바닷가 익수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물놀이 활동 중에 이안류나 너울성 파도로 익수사고가 많지만 요즘 들어 바다에 해파리가 많이 등장하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진짜 엄청 따갑단 말이에요, 그거.
1: 거기 네. 부기가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기 해파리 맛있어 하잖아요.
0: 해파리 아니야, 민지 그냥 먹으면 그렇고 네. 저기 겨자랑 잘 묻혀가지고 네네네. 해파리 냉채 정도는 맛있거든.
1: 그쵸, 그쵸.
0: 아, 근데 날 것은 회가 맛있고 냉채는 해파리 별로야.
1: 알겠습니다. 네, 뜨거운 거 안 먹구나. 네.
0: 오늘 좀 갖다 줄까요?
1: 아니요, 저는 해파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0: 아,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네. 아니 방금 등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8월이 해파리 쏘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잖아요.
3: 네.
0: 만약에 해파리들 쏘이고 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입으로 쭉쭉 빨아가지고 그 독을 빼내야 되나?
3: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0: 아니요?
3: 예. 해파리에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를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수돗물이나 알코올로 세척을 하게 되면 독성이 더 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쏘인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부어오르는 경우 얼음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0: 아니 민수 그런 경우 있잖아. 이거 네. 소독한다고.
1: 맞아요.
0: 그 먹던 소주 붓는 분들 있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절대 안 되겠네 이거.
1: 여러분, don't think just because there's alcohol in your liquor, right, that it's going to, you know, heal or disinfect your wounds.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0: 안 돼.
1: All right. We have questions coming in, but. 근데 이런 질문 보냈네요. 우리 부사원들. 경사님, 가족들에게 방송 나온다고 말씀하셨나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0: 아, 궁금하겠다. 궁금하겠죠.
1: 네.
3: 말씀 못 드렸습니다.
0: 아, 왜요? 그래요?
1: 근데 우리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네. 우리 유튜브 채널로 올라가니까
3: 네. 네.
1: 일단 말 나온 김에 혹시 가족들한테 네. 짧게
0: 네. 아.
1: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0: 너무 좋다. 너무 좋죠.
3: 이제 첫 해양 경찰지 임용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3: 참 뜻깊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네, 아이고, 네, 진짜 we're very grateful 네. once again that you are here with us. So continuing, you know, our questions when it comes to maritime and you know beach safety. What's one mistake people make at the beach without even realizing it's dangerous? 경사님, 이 피서객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3: 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구명조끼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여러분, life jacket, righ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people tend to forget the most. So if you're going to be in any, especially deep body of water, whether it be the ocean or maybe, you know, even the swimming pool, 부장님 저 음악 너무 못했는데요. 애들이 샷에.
0: 여러분,
1: 구명조끼, 구명조끼, life jacket is very important. So to continue to provide us with very useful information on beach and maritime safety, our guest has prepared something very fun and educational. 경사님이 오늘 여름 특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3: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와 해양 안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꼭 알아두시면 좋은 안전 수칙들을 지금부터 OX 스피드 퀴즈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아시는 분들이 OX 팻말과 함께 이름을 외쳐주세요. 부기 이렇게요.
0: 준비, 아 좋습니다.
3: 네, 준비되셨죠?
1: 그럼 저도 참여하는 거죠.
0: 오케이. 좋아요. 팻말 들고.
1: 네.
0: 자 이게 오케이.
1: All right, true or false speed quiz. All right, 경사님 첫 번째 퀴즈 어떻게 됩니까?
3: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바다에서 쥐가 나면 바로 다리를 세 개 주물러야 한다. O, X, 나, 둘, 셋.
1: 민수!
0: 오!
1: 오!
3: 예, 민수가 빠르죠.
1: 그쵸.
3: 네.
1: 북이, 이렇게 북이라고 외쳐야 돼요.
0: 아!
1: Listen to the directions,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물러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3: 아, 정답은 X입니다.
1: 북이도 O 했잖아요.
0: 북이, X! 나는 X!
1: 이렇게 합니까? 부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북이에게 포인트 준대요 지금.
0: 아, 네. 아니 북이라고 외치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구만.
1: 와 근데 우리 부사분들도 우리 두둥님하고 낙지현님도 XX를 보냈네요. 오 일단 저보다 낫습니다. 왜 X죠?
3: 네. 물 안에서 쥐가 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물에 뜬 자세를 유지하며 경직된 근육을 천천히 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3: 그러고 나서 가능하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 아 이게 코 침을 세 번 이렇게 바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풀린 줄 낼름낼름.
1: 그렇게 해서 풀린 적 있습니까, 부기?
0: 계속 반복하다 보면 풀리더라고요.
1: 시간이 지나니까요.
0: 이게 발라서 풀리는 건지 시간이어서 풀리는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1: 자, real quick. 우리 이 G 난다라고 이게 한국말로 하잖아요. 영어로는요, 이 G를 cramp라고 합니다. 부기 마우스 아니에요?
0: 마우스 커밍 아니었어요?
1: 네, 마우스 커밍 아니었고.
0: G가 온다.
1: 네, cra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났어요. I have a cramp.
0: I have a cramp.
1: 네, 그래서 뭐 다리에 G가 났다. I have a leg cramp.
0: 오, I have a leg. 아, 미션 나 왜 크램프인지 알겠다.
1: 왜요?
0: 이게 뭔가 막 조이는 듯한 느낌 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클램프가 약간 조이는 거잖아.
1: 근데 그건 클램프고요. 제가 말하는 크램프입니다.
0: 흠.
1: C-R-A-M-P. cramp.
0: 비슷했잖아.
1: cramp는 완전 다른 거예요, 부기.
0: cramp.
1: 자, 지금 현재 우리 스피드 OX 퀴즈. 네, we have a lightning round, true or false, a quiz time going on. 자, 그러면 경상님, 네. 두 번째 퀴즈 주세요.
0: 좋아.
3: 물놀이 중 춥다고 느껴지면 물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O, X, 나, 둘, 셋.
0: 부기!
3: 부기. 정답은요?
0: X!
1: 아, 그럼 저는 오로 가야죠.

0: 혹시 부위가 틀릴까봐.
1: 아하!
2: 아, 예.
0: 경사님 정답은요?
2: 정답은 X입니다.
0: 아, 부기 맞췄네요.
1: 이선배, 네. 가만히 있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된다고.
0: 아, 일단 정답은 X입니다. So false. What's the reason? 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물놀이 중 춥다고 느껴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움직이게 되면 체력이 더 빨리 소모되고 여름에도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 아, 중요하죠. 네.
1: 아니, 춥다고 느껴지는 게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구나.
0: 맞아요. 그리고 특히 애들, 왜냐면 애들은 너무 신나서 물에 계속 놀고 싶잖아요.
2: 네,
0: 근데 입술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변하면 일단 우리 잠깐 밖에 나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부기
1: 언니,
0: 부기는 이 부리가 파래지나요?
1: 아, 저는 이제 부지만 알겠지만 지방층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네. 점점 따뜻해집니다.
0: 아, 이게 조리도는 좀 다르구나.
1: 그럼.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OX 퀴즈 경사님 주세요.
2: 네, 이한유에 휩쓸리면 해변을 향해 힘껏 헤엄쳐야 한다. OX 하나 둘 셋
1: 부기.
2: 어, 부기 정답은요?
1: 아, 민선배 어떻게 한번 봐드려요?
0: 어, 일단 부기 일단 보니까 저랑 정답 똑같은데.
1: 아니야. 난 X야.
0: 그쵸, 저도 X입니다. 저도 네. X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기가 빨랐어요.
1: 내가 X이시니까 민선배는 O가 되는 거잖아.
0: 아, 그래요? 이런 룰이 있었나?
1: 나는 X.
0: 나 그럼 저는 O 할게요. 자, 경사님 네.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2: 정답은 X입니다.
1: 야!
0: 부기 정답 확실히 알고 저보고 O라고 해라고 했죠, 방금.
1: 아, 그럼. 네.
0: 자, 이한유의 금 휩쓸리면 해변을 향해 있는 힘껏 헤엄쳐야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1: 안 된다.
0: 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이한유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온 바닷물이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폭은 좁지만 유속이 매우 빨라 물놀이 중인 사람들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0: 아~
1: 조심해야 돼 진짜.
0: 맞아요. So, 이거 영어로 rip current라고 하잖아요. 이한유를 rip current라고 하거든요.
1: Rip
0: 보기.
1: Current.
0: 네. So, what should you do if you do get caught in a rip current? 만약 물놀이를 하다가 이한유를 만나면 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오!
2: 네, 이한유를 거슬러 해안으로 바로 헤엄치려고 하면 체력이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2: 침착하게 이한유의 진행 방향에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이동하여 이한유 구역에서 벗어난 뒤 해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1: 45도 각도!
0: 그렇죠.
1: 이게 중요하다.
2: 네, 그리고 이한유는 지속 시간이 2-3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튜브나 구명조끼가 있으면 무리하게 수영하시지 마시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So don't waste all your energy trying to fight the rip current, right?
1: 싸우지 말고 그냥 수능을 하는 거지.
0: 그렇죠.
1: 네. 둥둥 떠다니면서.
0: 네.
1: 도와주세요, 미 선배.
0: 그렇죠.
1: 근데 아. 또 제가 그 소문도 하나 들었거든요.
0: 소문요? Rumor?
1: 아, 루머? 네. 루머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부산에서는 이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송캐터의 저 부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저만큼 깜찍한 이 해양경찰청 마스코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있어요? 따로 있어요?
2: 네, 바로 해양경찰 마스코트 아치입니다.
1: 아치!
2: 네. 국민들에게 네, 안전수칙을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요?
0: 부탁할게요.
1: 뭐야, 제 말도 해요?
0: 네, 들어보고 네. 싶어요.
3: 안녕하세요. 해양경찰청 마스코트 아치예요. 구명조끼 안 입고 수영하다 청장님한테 꿀밤 맞았어요. 해양경찰 화이팅! 예아!
0: 아치 너무 귀여워.
1: 네, 타임타임 민선배 약간 이거 느낌이
0: 네
1: 이아인데? 느낌이 약간 에아야 에아.
0: 근데 아치 일단 이거 이미지 보고 일단 목소리도 너무 어울립니다. 너무 귀엽다.
1: 민선배
0: 근데 아치 보다가 부기 보니까
1: 나도 인형은 귀여워. 인형은 귀엽다고 실물이 이렇게 커서 그렇지.
0: 혹시 타임아웃. 혹시 부기 오늘 아치 오는 거 알고 혹시 부기 인형도 지금 챙긴 거예요?
1: 아니야, 이거 저기 부장님이 자꾸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겨우 뜯어왔는데 이런 중요한 날에 아치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비교되게 만들면 말이야. 나 아주 섭섭해.
0: 아니 부기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경사님이고 일단 마스코트 아치까지 소개한 시간인데 꼭 부기 이렇게 끼어들라고 부기 인형까지
1: 미세미 그렇게 나도 죽게 귀엽게 말할 수 있어.
0: 그래요?
1: 나도 떠들다가 민선배한테 꿀밤을 맞았어요.
0: 우리 부사분들 괜찮습니까? 자, 일단 부기 죄송한데
1: 됐어요. 나 혹 났어요.
0: 아, 근데 우리 경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 북이 매력을 조금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잖아요. 북이 수고했어.
1: 네, 수고했어요. 아, 그 말이 더 상처받아.
0: 그러면 경사님 생각에 아치하고 북이 이 두 친구의 매력을 하나씩 뭐 꼽는다면요?
1: 오, 궁금한 걸
2: 제가 매력을 북이 아치로 한번 이행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세요.
0: 자, 그럼 일단 북이가 할래요. 북이를.
1: 좋습니다. 아치 먼저 가나요? 북이 먼저 가나요?
2: 북이 먼저.
1: 아, 좋습니다. 북!
2: 북이 오늘 처음 봤는데요.
1: 오. 오! 키!
2: 기가 많이 빨리는 것 같아요.
1: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경사님.
0: 경사님, 오늘 첫 방송 아니죠? 네.
1: 경사님 끝나고 뒤풀이 가셔야지.
0: 완전 이거 베테랑 부부인데?
1: 경사님 끝나고 뒤풀이 가셔야죠.
0: 자 일단 네. 일단 아치. 그럼 아치는 제가 할게요.
1: 저.
0: 보기 제가 줄게요. 자, 아.
2: 아치는 바다의 마스코트예요.
0: 치.
2: 치명적인 귀여움은 북이 같아요.
0: 오. 나이스 리커버리. 나이스 리커버리.
1: 조금 치우냈다. 얼리를.
0: 다행입니다. 경사님 뭐냐면 이 북이 티크 장난 아니거든요. 네, 진짜 나중에 뒤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자, 뭐 아치 뭐냐면 저도 오기 전에 그 아치 그 인스타에 들어가 네. 보니까 네, 해양 경찰 그 인스타 들어가니까 아치 막 영상도 있고
2: 네 맞습니다.
0: 좀 움직이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1: 네, 미선배. 네. 자꾸 그 귀여운 캐릭터 옆에 있는데. 네. 아치 말할 때랑 나 말할 때랑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
0: 그쵸, 아치 보다가 이렇게 옆에 북이.
1: 네. 이제 한숨이 어둡게 들어요.
0: 자, 일단 여러분 뭐 아치도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릴게요.
1: 한번 저기 협업하러 가야겠다.
0: 자, 무빙아 북이 이제 일단 중요할 거 우리 청취자분들께 저 알려드릴 거 좀 많습니다.
1: 그렇죠? 그것도 궁금해. 그거
0: 뭐요?
1: 요즘에 그 더위 이기기 위해 가지고 뭐 저 해양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바나나 보트, 뭐 팡팡, 플레이 피쉬 등등 뭐 서핑도 타고
0: 네.
1: 이 수상 레저기구 많이 타는데
0: 네.
1: 이런 거 탈 때 이거 진짜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안전수칙도 있다면서요?
0: 경사님.
2: 네, 구명조끼와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주시고 탑승 전에는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음주 후 탑승은 절대 금지입니다.
0: Very important. So three very important rules that he mentioned. 구명조끼는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 구명조끼가 영어로 life jacket잖아요.
1: Life jacket.
0: Life jacket입니다. So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주세요. Please make sure to wear or put on your life jacket. 재킷.
1: 생명조끼.
0: 네네네. 라이프 재킷입니다. 그리고 안전모를 그 헬멧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뭐 자전거나 뭐 킥보드, 뭐 카약 등 게 헬멧 많이 쓰잖아요.
1: 맞아.
0: So 안전모를 끈을 꽉 조여 매세요. Fasten your helmet strap securely. 네. 근데 가끔씩 hard hat라고 할 때도 있는데 hard hat는 이게 그 뭐지? 공사장에서 그 안전모 있잖아요.
1: 어디?
0: 그거를 hard hat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특히 이게 레저 스포츠 하는 데는 helmet라고 하면 됩니다.
1: Helmet.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이 좀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북이에게 구명조끼 관련 상식 퀴즈를 하나 낸다고 했습니다.
1: 아, 저한테요?
0: 네, 북이한테 퀴즈 좀 많이 주면 됩니다, 경사님.
1: 네. 네. 맞출 게 많네 이거.
0: 자, 그러면 상식 퀴즈 부탁드립니다, 경사님.
2: 네. 구명조끼는 너무 조이면 답답하니까 조금 헐렁하게 입는 것이 안전하다. OX 북이 정답은요?
1: 정답은!
0: 북이 네. 너무 근데 꽉 끼면 그쵸?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1: 아니야.
0: 하면 안 되잖아.
1: 민선배,
0: 네.
1: 모든 안전은 불편하면서 오는 거라고.
0: 아...
1: 건강한 음식도 스스로 네. 몸에 좋잖아.
0: 네.
1: 그런 느낌인 거지. 엑스야 엑스!
0: 그래도 이 안전을 위해 나의 편안함도 중요한데
1: 민선배,
0: 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편안한 죽어가다가 진짜 편하게 저기 떠내려가는 수가 있어.
0: 그래요?
1: 이게 꽉 껴야지. 아까 이한루 같은 거 만났을 때
0: 네네네.
1: 구명 쪽에 빠지지 않는다고.
0: 알겠습니다. 자, 북이 믿겠습니다. 자, 북이 정답은요?
1: 나는 엑스!
0: 자, 경사님 정답 맞습니까?
2: 네, 정답은 엑스입니다.
0: 나 정답 바꾸려고 막 엄청 노력했는데 북이 안 넘어가네요.
1: 이준배,
0: 네.
1: 내가 바다에 있으면서 그럼 얼마나 많이 받겠어.
0: 그쵸.
1: 저기 광안대교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0: 네.
1: 대충 헐렁헐렁 입은 사람들 막 놀다가 쏙 빠져가지고
0: 위험할 수 있겠다.
1: 구명조끼 죽으러 가고 하는 거 봤단 말이야.
0: 맞아요. 위험할 수 있겠다. 자, 구명조끼 그럼 꼭 이게 맞게 이 착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구명조끼는 몸에 맞게 꼭 착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너무 헐겁게 입으면 물에 빠졌을 때 벗겨지거나 얼굴을 제대로 띄워주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허리와 가슴의 버클, 다리끈을 모두 단단하게 조여야 합니다.
0: Oh, good to know. So he explained how, why life jacket is very important. 그래서 지금 우리 경사님이 이 구명조끼를 올바른 착용법을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1: 진짜?
0: 네. 자, 우리 for listeners on the radio, of course, you know, listen carefully. But those watching on our NutTube channel, you can also watch at the same time because we're going to actually show you how to properly put on a life jacket. 그래서 경사님 이 구명조끼 네. 하나 챙겨왔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0: 경사님도 저의 것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1: 잠깐만. 그리고 내 건 없어요?
0: 부기는 잘 떠 있을 거예요. 부기 갈매기잖아요.
1: 나도 구명조끼 입고 싶어.
0: 부기 갈매기입니다. 자, 경사님 부탁드립니다.
2: 네, 먼저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합니다.
0: 자, 네, 저도 같이 착용하겠습니다. 보자, 나도 착용하고 있는데.
1: 이정배.
2: 조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착용하고 있는. 경사님 할 수.
2: 네.
1: 좀 이상하다. 같은 구명조끼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입지.
0: 아, 경사님 좀 할 수 있었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입었습니다.
2: 첫째, 버클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채워주세요.
0: 네, 자.
1: 딸깍!
0: 잠깐만, 숨이 안 쉬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버클 딸깍!
1: 자, 두 번째도!
0: 두 번째 버클
1: 딸깍! 딸깍 소리 안 됐어!
0: 딸깍! 딸깍 했어요.
1: 딸깍 안 됐어!
0: 잠깐, 마지막 버클
2: 딸깍.
1: 빨리!
0: 딸깍!
2: 네. 두 번째로 네. 허리와 가슴끈을 몸에 맞게 꽉 조여주세요.
1: 아, 한 번 더 조여야 되는구나.
0: 아니, 나 저는 충분히 꽉 조여 있습니다. 네, mine is fastened enough. 네.
1: 아, 미세미 네. 내가 땡겨줄 수 있는데.
0: 아예 보기 저 충분해.
1: 아.
0: 네.
2: 셋째, 생명끈을 다리 사이로 넣어.
0: 아,
1: 저게 생명끈이구나.
2: 네, 몸에 맞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0: 아.
1: 저는 구명조끼 꼬리인 줄 알았어.
0: 네, 아, 꼬리.
1: 왜 그 있잖아요. 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끌고 갈 때 저 자꾸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야, 너 그쵸. 따라와 이렇게.
0: 네네네.
1: 그게 아니었구나.
0: 그래서 일단 so wearing a life jacket, I think it's very. You have to make sure it fits you exactly, right? And make sure to put on all three buckles. Make sure you fasten all three buckles and that last strap in the back. 생명 아까 그 줄이라고 했나요?
2: 네. 생명 그 다리줄을 생명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리줄을 생명끈으로 보는구나.
0: 그렇죠. 네.
1: 일단 조여줘야지.
2: 마지막으로 어깨 부분을 살짝 위로 들어 보세요. 구명조끼가 귀까지 들어올리지 않으면 제대로 착용한 것입니다.
0: 교수님, 제 거 좀 올라오는데 이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2: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숨이 안 쉬는데.
1: 근데 미선배, 내가 봤을 때 미선배 어리가 크니까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갈 것 같아. 자, 턱에서 걸릴 것 같은데.
0: 우리 유선님 민수 거는 저거 유아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1: 저 경사님 사이즈 같은 거 맞나요?
2: 네, 같은 거.
0: 작가님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왜 사진 찍어요, 이런 거를. 네. So, I think life jacket, knowing how to put on a life jacket properly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you always have to know before heading out to the water. Whether it be you're just on the beach or maybe you're on a boat going out. 구명조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구명조끼 입는 방법은 착용하는 방법은 배웠는데요. Now when it comes to water accidents, quick reporting and first aid are the most important. 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빠른 신고와 응급 처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기. 네. So in an emergency, people often panic, right? So could you tell the listeners what's the first thing people should do? Maybe even like when should CPR be started? 이 막상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게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사님? 뭐 바로 이 CPR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2: 네,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네. 반응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네. 곧바로 CPR을 실시해야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사님이랑 함께 그럼 이 CPR 하는 방법 이 간단하게 우리 지금 특히 우리 너튜브에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이 시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1: 아, 라이브로?
0: 네, 네 라이브로.
1: 너무 좋다.
0: 그래서 우리 무대 앞에 나가서 이 실제로 저희 우리 특히 우리 너튜브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 we're going to show you how to actually carry out CPR.
1: 오, 네. 좋아 좋아 좋아.
0: 자, 일단 우리 부기 우리 무대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 아, 특별 혜택이구만.
0: 네네네. 자.
1: 아, 근데 민선배.
0: 네.
1: 나는 저기 백스코 행사 많이 가봤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가면서 CPR 이것 좀 많이 해봤.

0: 병사님이 직접 CPR하는 설명을 네 디테일하게 드릴 건데요. But for those watching on YouTube, you could actually watch him give proper CPR. 근데 오늘 이거 누구한테 OK를 받았는지 일단 저는 방송국 오자마자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
1: 어?
0: 덤이 아니고 제가 덤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1: 오늘 민덤이.
0: 네, 오늘 민덤이가 되는 겁니다.
1: 오늘 민덤이.
0: 네, 경사님이 직접 덤이도 들고 오셨는데 부장님이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민수한테 하세요라고 이게 바로 우리 이게 오더를 했거든요.
1: 덤앤덤이.
0: 일단 저만 덤이 오늘.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덤이로 네 투입하고 그러면 경사님이 저한테 네. CPR 하는 방법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타월 하나 부탁할게요, 부장님. 타월 없어요. 그 바닥에 눕겠습니다.
1: 제가 이게 자 여기 누우시죠.
0: 여기 먼지 너무 많은데, 부장님.
1: 후 한번 불어줘라. 됐다.
0: 여기 머리카락 되는 것 같은데, 부장님. 아, 알겠습니다. 눕겠습니다. 네.
1: 민선비.
0: 민덤이 투입합니다. 네.
1: 민선비.
0: 네.
1: 사람이 위급 상황에 쓰러지면은
0: 그쵸.
1: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쓰러지겠냐고.
0: 맞아요. 네, 일단 바로 쓰러지겠죠. 자, 일단 경사님 그럼 네. CPR 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수, 괜찮으세요? 빨간 모자 쓰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1: 헤이, 레드 헤. 고 신고!
0: 레드 핫 부기, 레드 핫.
1: 기절해 있어! 레드 핫!
2: 두 번째로 양손을 깍지를 끼고 손꿈치를 이용해서 환자의 가슴 중앙을 30회 정도 압박합니다.
1: 30회!
2: 압박 깊이는 분당 100에서 120회, 깊이는 오. 5에서 6cm 정도입니다.
0: 6cm요?
1: 미소비 명치 없어지겠는데?
2: 하나, 둘, 셋, 네. 30회가 마치고 난 뒤에는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에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가 반응이 있거나 숨을 119가 오기 전까지 압박을 지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1: 계속해서!
2: 혹시 한번 해보실 분?
1: 대물 갈매기 여기 있습니다.
2: 네, 부기 한번
0: 시키지 마세요.
1: 라라라라란댄다. 아이고야. 여기 환자가 누워 있네.
0: 부장님 이거 한 번만 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리피트 네, 복습 필요하나요?
1: 정신 차리세요. 자,
0: 지금 부기가 저를 발로 지금 차고 자, 있습니다.
1: 아이고, 네.
0: 상태 확인을 발로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어깨 기도려. 저기 괜찮으십니까? 저기요. 저 거기 저기 부장님 여기 119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자, 깍지를 끼고, 민선배 명치를 차려서, 자, 손을 가볍게 굴린 다음에, 민선배, 나 이거, 네. 그거 있어. 아까 분당 100에서 120 했잖아.
0: 네.
1: 좋은 방법이 있거든.
0: 네.
1: 잘 봐.
0: 네.
1: 하나, 둘, 아기 상어 쭈루루쭈루 귀여운 쭈루루쭈루 쭈루루쭈루 아기 상어. 하나, 둘, 셋! 민선배를 살려야 돼!
0: 괜찮은 것 같아요.
1: 자, 이제 30회 한 다음에,
0: 네. 지금 침 닦았어요, 부기 부리에.
1: 아니, 민선배 침이부터 좀 그러니까.
0: 네. 괜찮습니다.
1: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 아기 상어 쭈루루 쭈루 귀여운 쭈루루 쭈루.
0: 아이고. 쭈루. 자, 일단 저 정신 차는 것 같은데요.
1: 살렸다!
0: 부장님 사실 이게 바닥에서 좀 이 방송하는 거 좀 편한 것 같아요.
1: 민선배 지금 같은데요. 민선 지금 인어공주 같아요. 안되다 씨. 안되다 네. 씨.
0: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일단 우리 CPR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He explained it very thoroughly, very much in detail. But in an emergency situation, 여러분 오늘은 살짝 좀 라이트하게 좀 이렇게 좀 뭐지 이렇게 웃음 조금 넘으면서 했는데
1: 그럼.
0: 이런 situation은 아주 너무 중요한 딱 그 골든 타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시리얼하게 네, 딱 정신 차리고
1: 맞아.
0: 이 CPR 방금 이거 하는 방법. 근데 CPR 그냥 듣고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거 그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그 제가 알기론 그 동네 저는 뭐냐면 그 광안동 쪽에 사니까 그 어디 위에 저 있는 그 큰 그 파이어 스테이션에서 그 소방 소방 그 소방 소방

0: 소방관?
1: 소방소? 소방,
0: 네, 소방소에서 직접 트레이닝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오! 네, 소방소에서도 CPR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you, our listeners, can keep in mind that if you want to get proper training when it comes to CPR, this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maybe, if you do have the time, maybe you know on a weekday or maybe on a weekend, check the schedule for any kind of training that they give at fire stations or any other training facilities.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is very important to keep in mind. 네. 네, 자 오늘 이 경사님께 나와주셔서 너무 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중요한 말씀을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도 어제 그 인스타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 네,
0: 아주 이렇게 좀 귀여운 이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1: 네. 챌린지 어떤 거예요?
0: 구세주 챌린지라고 하던데.
1: 뭐라고요?
0: 구세주 챌린지라고.
1: 구세주 챌린지?
0: 구세주 챌린지 맞죠?
2: 네, 경사님. 맞습니다. 예. 네.
1: 구해주가 아니라
0: 구세주 챌린지입니다. 구세주? 네. 구세주 챌린지인데 자, 구세주 챌린지가 무엇인지 경사님 이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제 말을 하고
2: 저희 해양 경찰청에서 지금 물놀이 시즌에 되면서 물놀이 안전 수칙을 조금 안전하고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챌린지인데요. 구명조끼를 입고 3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1: 3분 이상 3분
0: 네.
1: 이상
0: 네.
2: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1: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0: 네,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럼 챌린지는 어떻게 됩니까?
2: 구명조끼 입고
0: 네.
2: 몸에 맞게 리듬을 가지고 힘내시면 됩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구세주, 네, 아주 뭐냐면 이것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우리 시청자들 이거 외워둘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I think it's very important if you could even memorize this when you go on your summer vacation. 그래서 이 챌린지 위에 음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1: 음악 있어요? 네.
0: 자, 음악 큐!
1: 큐!
2: 몸에 구명조끼 착용하기
1: 세!
2: 3분 이상 준비 운동하기
1: 쭈!
2: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1: 거기 빨리 가보자! 신고해주세요!
0: 끝입니까?
1: 네!
0: 근데
1: 약간 네. 좋다. 구세주 말 자체가
0: 네.
1: 구해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0: 네.
1: 오.
0: 맞아요.
1: 근데 나는 3분 못 풀고 나면은 내가 지치던데.
0: 난 3분 하고 나서 그냥 앉고 싶죠.
1: 잠깐만, 자, 물놀이 가자 하는 순간.
0: 네.
1: 끝났다, 집에 가자. 지친다.
0: 여러분, 이 구세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1: 구세주.
0: 아시겠죠? 네. 자, 형수님 오늘 네. 나오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우리 거의 이제 마지막 멘트를 아까 우리 그 가족분들에게 뭐 해주세요, 말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2: 네.
0: 이제 방송하니까 오늘 어땠어요?
2: 저희 제가 해수욕장 이제. 분야를 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ladies and gentlemen, our special guest for today, 김준형 경사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보기 오늘 우리 경사님께 아주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말 많이 했는데
1: 그쵸?
0: 보기 오늘 제일 기억나는 말 무엇입니까?
1: 제일 기억나는 말?
0: 네.
1: 아까 북이 이행 씨가
0: 제가 말했죠. 티켓 네. 장난 아니다고 말했죠. 네네.
1: 아니 그냥 길을 쫙쫙 빨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말이지.
0: 자 일단 북이
1: 아니
0: 오늘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stay tuned. We have our number two coming up at 7 o'clock. More show for you. In the meantime, haha, and Scar, Busan, Bakangs입니다. Stick around.

0: more Rage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8: The time is now 7 o'clock.
9: English with
10: 부산 아지매.
9: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0: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10: 영어 하이소.
11: 와우, traffic is terrible today. I guess everyone's out and about.
10: 아, 진짜 일요일이라고 다 나와서 노나.

0: 왜 이래 막히노?
1: Why are you always complaining? It's the weeke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traffic.
0: 아니 주말이라는 말은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말이잖아. 아우 진짜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은데.
1: Oh, I know what you mean. Same here, same here.
0: Here? Here이라 하면은 뭐? 여기서 내일이라고? 아니 내가 불만을 좀 말할 수도 있지 자기야.
1: No, I meant you hate Mondays because they come after the weekend. That's what I meant.
0: 그러니까 자기야 오늘 우리가 주말이라서 나왔는데 차가 막히는 것도 진짜 싫은데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이 상황이 더 짜증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
1: Oh, same here, same here.
0: 아니 자기야 알겠고 알겠는데 여기서 내리라는 건 너무하잖아 자기야.
1: Oh, baby,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Like you said earlier, I hate Mondays too. That's what I've been saying.
0: 아니, 자기야. Hate? 여기서 당장 내리라 이 말이지. 알겠다. 내 지금 내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Stop! Car stop! I'm angry!
1: Oh, same here, same here. I'm annoyed too. Man, this traffic we're stuck in.
0: 와, 진짜 자기야.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2: Same
1: here. Same here.
2: Same here.
3: 상대방의 말에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공감할 때 same here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여기도 똑같아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처럼 상대방의 말에 동의 혹은 공감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의견, 취향,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Me too. I feel the same way. So do 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Same here.
1: Same her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1: 자기야, 화 풀렸어?
0: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0: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right,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e have 민주 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우리 선생님, 우리 마이크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부장님. 민주 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들립니까? 제가 안 들리네요. 네. 자, 민주 쌤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잠시만요. Technical difficulties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 쌤. 네. 이제
2: 인사드립니다.
0: 이제 너무 잘 들립니다. 아이고.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우리 뒤에서 일부러 아까 1부에 우리 날씨 요정한테도 마이크 안 줬고, 네, 이번에는 우리 민주 쌤한테 마이크 안 주는데 무슨 힌트를 드리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민주 쌤.
2: 네.
0: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 아무 생각 안 했거든요.
0: How are you?
2: I'm great.
0: 네.
2: How are you?
0: Doing not so well.
2: What happened?
0: 아니요, 뭐 what happened 보다. Mm-hmm. 근데 오늘 살짝 I think it's okay today, mm-hmm. but. The weather's got me in a fit.
2: Oh.
0: 네, 진짜. I don't know how you're dealing with it, but
2: yeah.
0: like the amount of the temperature-wise that we've seen in the past couple days, mm-hmm. it's crazy.
2: 맞아요.
0: 네.
2: Yeah, and I almost had a mini heart attack this morning.
0: 왜요?
2: My phone battery was at 1%.
0: Oh my goodness. 1%?
2: Yeah.
0: You made it go down 1%?
2: Exactly. I wasn't even worried about making calls.
0: 네.
2: 전화 걸 사람은 없어요.
0: But 나도 이런 사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네. 뭐 전화 뭐 켜지든 끄지든 뭐 상관없이.
2: 그렇지만 네. you know like maps, messages, payment.
0: 네.
2: you know everything these days.
0: 네.
2: Have you ever been in that situation? 민수 씨도 이런 상황.
0: I mean, you know there are situations where like sometimes, you know, technology mm-hmm. like doesn't listen to us properly.
2: Yeah.
0: It doesn't listen to us properly, and it like it would I would you know put the cable in to charge, mm-hmm. but then like it wouldn't charge. But I assumed it would charge because I stick the cable in, right?
2: Okay.
0: 예, 충전 선을 이렇게 꼽았는데 mm-hmm. 충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냅뒀는데 계속 충전이 안 되고 있었어요. 네.
2: 밤새도록요.
0: 밤새도록. And then I wake up the next morning. I just gotta go to work straight away, right?
2: Right.
0: And you know those situations. I think, yeah. But you know, here in Korea, mm-hmm. I don't know if it's same in the US. I haven't been there in a while. 근데 한국에서는 집에 나가서 그 battery level가 뭐 거의 5% 1%라도 I feel like anywhere you go, you could recharge, you know,
2: sure.
0: your phone.
2: Mm-hmm.
0: Whether it be at the subway station, even like at the subway station, they have like cables for
2: oh,
0: you
2: yeah?
0: to recharge your phone.
2: 정말요?
0: 네네네. 지하철 탄지 좀 오래됐어요?
2: 오래됐어요.
0: 그렇죠. 저도 막 가끔씩 네 뭐 타려고 노력하는데. So yeah, I think Korea it does well in a sense that it adheres to people in those situations where 좀 아침 좀 정신 없게 나왔죠. 폰 충전을 못했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2: 맞아요.
0: 맞아요.
2: 네.
0: Exactly.
2: 근데 사실 오늘 휴대폰 배터리 없으면 진짜 너무 불안해지잖아요.
0: 네,
2: 사실
0: 맞습니다.
2: 뭐 전화를 거는 것 말고도 너무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0: 네.
2: 오늘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충전기가 필요할 때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expressions that we could keep in mind and we could use even in small talk. You know, mm-hmm. in those situations where, you know, your phone is about to 이제 배터리 없어요.
2: Yeah.
0: 뭐라고 이제 말을 걸지? Well, we're gonna learn from 민주 쌤. 자,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2: 첫 번째 표현입니다. My phone is about to die. 휴대폰 배터리가 곧 나가려고 해. When you say my phone is about to die, it means your phone battery is almost dead. The key phrase here is be about to 동사.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So, my phone is about to die doesn't mean your phone is broken. It simply means the battery is almost out.
0: Yeah.
2: 배터리가 다 됐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죠.
0: 맞아, 맞아요. So, my phone is about to die. Because, you know, some people might take it in like literally, like, wait, are you talking about your phone or like a family member? Right? Do you have a family member named phone? No, no, no.
2: Oh,
0: if your phone is about to die, if something is about to die and it's not a person, it usually means it's about to break down or it's about to, you know, be out of order.
2: Right.
0: 네, 이렇게 말하죠. So my phone is about to die. what else can die? Like my car is about to die. Mm-hmm. 뭐 예를 들어 뭐 좀 차가 좀 오래됐다. Mm-hmm. You know, or it's out of gas, mm-hmm. right? My car is about to die. 이렇게도 mm-hmm.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 And mm-hmm. notice that we don't even have to say battery. We usually just say my phone is about to die mm-hmm. and everyone understands you're talking about the battery. 그래서 yeah. 꼭 배터리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터리가 다 됐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0: Mm-hmm. 네. So, yeah, once again, it's one of those words that doesn't literally mean because we think when we think die, we think some like living thing dying. Mm-hmm. Your phone is not a living thing, 여러분. Your phone is not alive, right? It's a piece of technology, okay? Right. But because it's almost out of battery, there's no more power. Power 없으면 mm-hmm. 네, 어떻게든 이렇게 죽는 거니까 right? My phone is about to die. Yeah.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Yeah. 네. So
2: instead of saying my battery is low, 이런 네. 표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try saying my phone is about to die.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네. All right. So my phone is about to die. In this situation, mm-hmm. this phrase, Minju-sam, can I be honest with you?
2: Okay.
0: My script isn't opening right now.
2: Uh-oh. 어쩐지.
0: 그래서 in this situation, obviously, my phone is about to die. With this expression, we do have a situation where, you know,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n, you know, a conversation. 이제 민주와 민지, 네, 타임을 가져볼 건데요.
2: 오늘은 민지 아니고 민수거든요.
0: 아, 오늘 민수예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this expression 저와 쌤 이거 mm-hmm. 이 can we share script?
2: Sure.
0: 네. 자, 그래서 my phone is about to die. 이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Ah, oh, what am I going to do? My phone is about to die.
3: Again? You've been on your phone all day.
0: Oh, 어떻게 하지? I have to finish today. Oh, this vlog, I have to finish it today. Oh, my fans are waiting to see this handsome face, 알지?
3: Minsu, you have 53 subscribers.
0: Hey, every subscriber counts, okay? And we have to start somewhere.
3: Well, I subscribed today.
0: Today? Really?
3: Yeah, so... Congratulations. Now you have 54 subscribers.
0: Oh, 근데 please don't unsubscribe. 네, I need every subscriber I can get. 일단 근데 진짜 I only have 53 subscribers.
2: 진짜 53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도 53.
0: 이거 팩트 달라고 들어갔습니까?
2: 체크했는데도 53. 너무 아니,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 구독 눌렀습니다.
0: 네, 아니 오늘 집에 이게 일단 이 컴퓨터에서 지금 안 열렸는데요. That's why you know I asked for a print script. 근데 집에서 yeah. 이거 보고 mm-hmm. 그래서 잠깐 들어갔어요. 에이 설마
2: 53
0: 몇 명 더 들어왔겠지. 최근에 영상도 하나 더 올렸거든요. 제 뭐지 그 노트 페이지에. 아직도 53입니다.
2: 54예요. 네. 제가 구독했습니다.
0: 이제 구독했잖아요.
2: 이제 했죠.
0: 네. 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All right. So my phone is about to die.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2: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down to 5%.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 When you say I'm down to 5%, it means you only have 5% left. The key phrase is be down to. It means only a small amount is left. 그러니까 뭐뭐밖에 안 남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네. I'm down to 5% 하면 배터리가 이제 5%밖에 안 남았어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And that percentage you can change depending on your situation. Right.
2: Right?
0: 뭐 20%밖에 안 남았어. I'm down to 20%. Mm-hmm. Or I'm down to 10%. Mm-hmm. I'm down to 1%. 민주쌤은 what percentage부터 좀 이제 패닉합니까?
2: 저는 70%부터 다시 충전해요.
0: 그래요? 아니 근데 뭐 5% 뭐 해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때 아까 말했는데 그래도 70%
2: yeah.
0: 아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충전해야 된다.
2: 네, 항상 네. 충전해 있습니다.
0: 네. 아 저는 I'm down to 20%라고 할 말은 이때 뭐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Right? I think when it gets down to like 10%. 근데 mm-hmm. 폰도 요즘 이렇게 그 뭐지? 그 warning 보여주잖아요. You know mm-hmm. how phones they give you that warning right. these days. So it starts at 20%, mm-hmm. I think. But I let it go down to like, maybe like 10%. 10? And that's when I start to like look for a charger.
2: Okay.
0: 이제 슬슬 충전해야 되는데. Right?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I'm down to 5%까지만 말해도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2: Exactly. And be down to isn't just for phone batteries. You can use it whenever only a little is left. 사실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뭔가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We're down to 2 tickets. 티켓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We're down to my last cup of coffee.
0: 아,
2: 마지막 커피 한 잔 남았어요.
0: 마지막 커피 한 잔 남았다. I'm down to my last, okay?
2: Or we're down to our last slice of pizza.
0: 아, 너무 싫어. 너무 슬퍼. 네, 피자가 마지막 한 조각 남았을 때 I'm down to the last slice of pizza. 네, 그럴 때는 누가 드세요? 마지막 조각 하나 남았으면.
2: 마지막 조각은요? 네. 제가 자주 먹은 것 같아요.
0: 네.
2: What about you?
0: 일단 양보부터 해야죠. 이렇게 먹어. 네, 뭐 드세요라고 했는데 배불러.
2: 거절해.
0: 그럼 제가 좀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I'm down to만 기억하면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뭐 티켓, 뭐 커피,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I'm down to 5%.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ju, 어떻게? I'm down to 5%.
2: Oh, that's enough. Put your phone away.
0: No, I have to order lunch first.
2: With only 5% battery left.
0: Yes, yes, hurry, hurry. We can do this. What do you want?
2: Anything is fine.
0: Ah, 빨리 just pick one. Well, fried rice, burgers, pizza, 떡볶이, sushi, fried chicken. 빨리. You know what? Let's just get everything. 하나, 둘, 셋, check out. Okay. 이제 결제창을 넘어왔어. Please don't die on me.
2: Minsu, your battery is dying.
0: No, not before I finish ordering lunch. It died! 와.
2: 연기학원 다녀요, 요즘?
0: 좀 괜찮았죠?
2: 너무 괜찮은데?
0: 여러분 혹시 놀랐습니까? 리얼하다. 연기였습니다. 연기였어요. Don't worry, don't worry. 네. 딱 이제 결제 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제 중에 폰이 꺼지면 이거는 복불복인 것 같은데요. Right? That situation you're about to press pay, but check out. 딱 결제 누르려고 하는데 when your phone dies.
2: 네. It's frustrating.
0: 저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냥. Right, I'm studying. I'm just gonna go home.
2: Right. 네,
0: 자, I'm down to 5% 표현 잘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2: 마지막 표현은요.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혹시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When you say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you're politely asking if someone has a charger you can use for a while. 근데 여기서 사실 borrow는 빌리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이 lend라는 빌려주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0: 네.
2: 이 borrow랑 lend를 정말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Can I borrow your charger? 하면 제가 충전기를 좀 빌려도 될까요? Can you lend me your charger? 잘 안 쓰긴 하지만
0: 그쵸.
2: 충전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Borrow and lend me, right? 친한 친구에게 조금 더 짧게 뭐 Can I borrow your charger? 라고 많이 말하기도 하죠. 네. 뭐 근데 반대로 오늘 배운 표현처럼 뭐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그쵸. 빌리고 싶으면 네. 이 좀 더 공손하고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들리겠네요. 그쵸?
2: Exactly. Both expressions are very natural. 그리고 charger 말고 다양하게 응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Can I borrow a pen I can borrow?
0: Do you have a pen?
2: Do you have a pen I can borrow? Do you have an umbrella I can borrow?
0: 네.
2: 그런 식으로. So do you have a 뭐뭐 I can borrow만 기억해 두시면 실생활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0: 그쵸. 뭐 do you have 500만 원 I can borrow?
2: 예.
0: 아니 예를 들어 for example, right? Do you have 5 million won I can borrow?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 Yeah.
0: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2: No.
0: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2: Yes.
0: 네.
2: 오늘은 꼭 그래서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이 표현까지 네. 함께 기억해 두세요.
0: 자 그러면 Do you have 500?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nju,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2: Sure. Here you go.
0: Oh, thanks. Oh, you have an old one. Do you have a USB-C cable?
2: No.
0: What about a portable charger?
2: No.
0: What about one of those wireless chargers?
2: No.
0: An extension cord?
2: No.
0: An extra phone?
2: Minsu, you're asking for too much.
0: Well, I had to ask. You have nothing. 자, 오늘 방금 이것도 연기였습니다,
2: 예,
0: 여러분.
2: 너구리 님이 할리우드 가도 되겠어요, 민수. 연기가 물 올랐다고 얘기하시네요.
0: 여러분. 할리우드 성공하고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아, 저건 일단 오늘 방송 끝까지만 하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네. 아, 부장님 성공하고 올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뭐 성공, what's the definition of 성공, 부장님? 어디까지 가야지 성공입니까? 네. 자, 일단 그거 이게 부장님이 네, 일단 answer 하는 순간 answer 하는 중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이거는 진짜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너무 자주 들리는, tricky, like when your friends get to get like for class or when your family goes out, right? 이제 뭐 가족 여행 가게 되면 항상 그 한 분 있잖아요. 충전기 안 챙겨오는 분, right?
3: 그리고 항상 챙겨다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0: 그쵸, 그쵸. Right? 네. Yeah. 그래서 일부러 안 챙기는 것 같아. They on purpose don't bring a charger because they know somebody else is going to bring a charger.
3: Probably.
0: 제 와이프 그렇거든요. Oh. 네. 자, 자 그러면 오늘 이비터진 small talk when our phone battery is about to die. 네, 이제 폰 그냥 이 배터리가 없을 딱 그 직전 쓸 수 있는 in small talk 이 conversation에 쓸 수 있는 small talk 표현 너무 잘 배웠는데 자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민주, my phone is about to die.
3: 휴대폰 배터리가 곧 나가려고 해.
0: 봐봐, I'm down to 5%.
3: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
0: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3: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0: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Alright, 오늘 입이 터진 small talk,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week by week.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segmen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3: Okay.
0: 네. 자, 여러분, time for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with more show. 이무진 참고상.

0: 않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귀에 들려오는
1: 듣고 싶지 않은 말들
0: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싶지 않은데 입꼬리를 올려야 해
1: 웃고 싶지 않은 말들

0: 별아올. 어, 약간 물개 같아요. 네.
1: 아니 저는 how can I impress our listeners and those watching. 우리 부사분들
0: 마음에
1: 제가 어떻게 더 고정될까? 지금
0: 남을 수 있을까?
1: 요즘 리서치 연구 중이거든요.
0: 어디까지 네. 발견하셨어요?
1: 일단 일단 몸 개그는 네. 좀 잘 넘어간다.
0: 몸 개그는 좀 넘어가고. 네.
1: 그래서 일단 근데 이 몸 개그만 할 수 없거든요.
0: 그럼 또 뭐 해야 되죠?
1: I have to level up. 네. So I try 이거 가끔씩 여러분 미국에 미국의 그 스포츠 경기 가끔은요. 뭐 NBA. NBA에서 이거 많이 하죠. 네. halftime show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They have something called a halftime show. 이제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하고 third and fourth quarter 사이에 네. halftime show가 있는데 그때는 뭐 cheerleader들이 들어와서 막 춤도 출 때도 있고요. 네네네. Or they bring special guests, right? 뭐 노래할 때도 있는데 근데 가끔씩 이거 balancing act가 있어요.
0: 오!
1: Balancing act. 네네네. 그래서
0: 묘기.
1: 이것도 그쵸 뭐라고요?
0: 묘기 같은 걸 부리잖아요. 그 중심 맞추기.
1: 맞아요, 맞아요. 중심 맞추는 그런 이 쇼를 하거든요.
0: 네네네.
1: So I'm trying to level up my, I guess my skills, right? And my talent when it comes to, you know, entertaining our listeners and those watching on our NutTube. 그래서 네네. 요즘 밸런스를 해볼까 싶습니다. 요즘 these days.
0: 그래서 방금 그걸 하고 계셨던 거군요.
1: 그래서 during the first half of our show, we had our very special guest. We had from the Maritime Police, 우리 김준형 경사님과 함께했잖아요. 저를 선물로 아주 귀여운 부기보다 귀여운 아치를 선물 하나 했거든요. 저한테 여러분 누가 더 귀여워요? 제가 더 귀여워요? 아치가 더 귀여워요? 네. 대답하세요.
0: 제가요.
1: 대답하세요. 네. Answer please.
0: 당연히 네. 민수 씨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제가 아치를 네, 이게 선물로 받았는데 이 밸런싱 액트로 아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0: 근데 왜 제가 하트죠? 지금 민수 씨가 하트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저는 I never go in the heart.
0: 근데 하필 흑백 TV예요.
1: I never go in the heart. And it's a black and white TV too. I never go in the heart. 네. 그런 날이 오겠죠. There 네. will be a day where I go into the heart.
0: 그런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갔네요.
1: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0: 아마 그렇네요.
1: 제 생각에 네. 부장님이 저를 저 하트 안에 놓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I guarantee. I 100% guarantee.
0: 이 자리만 적용이 된다. 저게 설정이 안 돼 있군요, 애초에.
1: 네네네.
0: 네. 유료 구독이 안 돼 있어서.
1: 맞습니다.
0: 네.
1: 자, 문자 요정. Do your job, please.
0: 이제 제 시간이 왔군요.
1: 네.
0: 네. 우선은 이제 1등을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오늘 부기가 온다고 낙지연님께서 정말 이를 갈고 오셨고요.
1: 네.
0: 그 뜻은 뭐다? 어제는 닥터수님 1등 하셨거든요.
1: 음흠.
0: 탈락!
1: 오.
0: 네. 안타깝습니다.
1: 바로 넥스트 슬라이스 네. 이렇게 해가지고
0: 탈락!
1: 네. 네.
0: 매니님이 2등 하셨고 우리 둥피님이 3등 하셨는데요.
1: 네.
0: 제가 우리 둥피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1: Oh, really? Why?
0: 왜냐면 우리 둥피님께서 얼마나 이 방송을 의심하셨으면 진짜 경찰이신가요? 경찰이신가요? 이렇게 네. 문자가 들어왔어요.
1: 네.
0: 혹시 뭐 지금은 조금 의심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1: 제가 본 경찰 중에 제일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0: 네.
1: 네.
0: 진짜 여러분. 경찰이십니다.
1: 네.
0: 네. 네.
1: I don't know why I don't even know why we have to prove this.
0: 그렇죠.
1: 네.
0: 믿어 주시면 돼요. 날씨도 믿으시면 되고요. 뭐 네.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선플라워 님께서요. 우리 민수 씨의 그 눈물 나는 그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살다 라디오 진행자가 스튜디오 바닥에 누워서 방송하는 것도 다 보고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여러분 저 뒤에 등 뒤에 지금 먼지 아직 엄청 묻어 있거든요.
0: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1: 네.
0: 먼지 좀 묻어 있는 것 같다고 아직도 이렇게 또 챙겨 주십니다.
1: Listeners, I do this for you.
0: 그렇죠.
1: It's for you, for you and only you. 네, 여러분들을 위해
0: 네.
1: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0: 음흠.
1: 아, 스마일하면서 말해야 되죠. 네, 가끔씩 깜빡해요. 네,
0: 네 그 이 타이밍에
1: I do this for you.
0: 이 타이밍에 다톡수님 민수랑 요정 이야기에서 더 신뢰도가 하락이라고 들어왔습니다.
1: 네,
0: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oh, 네. We always have to smile. 네, 자 더 있죠.
0: 랩업 하래요. 네,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Moonja 유정의

0: 아 어제 뭐 했죠?
1: Yesterday?
2: 네.
1: Does passing gas in the water contaminate it?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1: PTSD.
0: 지금 이제 저기 뒤에요. 새로가 아니고요. 그 잠시 그 방문객 오셨거든요.
1: 네, we have guests here 네. in the studio. 네.
0: 오늘은 다행히 제가 정상적인 주제를 갖고 와서 네. 이미지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게스트 분들입니다.
0: 네, 근데 참고로 어제는 뭐 했냐면 대중목욕탕에서 방귀를 끼면 깨끗할까?
1: 네.
0: 네, 더럽다고 합니다. 네. 다들 놀라셨어요. 너무 새로운 걸 알아가지고. 지금 감동 받으셨습니다. 역시 니즈노 실망시키지 않고요. 자 오늘은 조금 제가 부끄럽네요 갑자기.
1: 네. 네.
0: 자 오늘은 뭐냐면 using a fan above 40 degrees Celsius is actually dangerous. 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1: Because

0: Because, I'm sorry if this is in your script, right? Because
1: 아시는데도 말씀하시네요.
0: The phenomena of 네. 요즘도 네네네. 화제돼요. 여름마다 그 외국에 특히 미국에 있는 네네. 뭐 이 미디어 아웃렛들을 항상 가끔씩 한국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꺼내거든요. 네네네. 여름 때마다. 왜냐하면 there's this phenomena called fan death. Here in Korea,
1: right?
0: During the summer, people, you know, turn on their fans, they close all their windows and their doors. 그렇게 선풍기 키면 네. 뭐 뭐지? 죽는다라고 그쵸 이런 이게 뭐라 그러지? 네. 이 myth가 있잖아요.
1: 그럼 미신 같은 게
0: 그쵸.
1: 근데요, right? but not just indoors.
0: Oh,
1: outdoors too.
0: Oh, 네. so is that? So basically, you're saying is that healthy or unhealthy? That's the question.
1: No, it's not a question. 네. It's actually dangerous.
0: It is dangerous to have a fan on
1: Above 40 degrees Celsius. So. 저의 뇌피셜 아니고요. According to th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blowing fan air above 40 degrees Celsius acts like a hairdryer, pumping heat into your body and risking heat stroke.
0: Oh,
1: 라고
0: yeah.
1: 합니다.
0: Oh, yeah.
1: 이 WHO에서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이유가 진짜 대형 헤어드라이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So instead of evaporating sweat to cool you down, it acts as a convective heater continuously blowing scorching air onto your skin. 그래서 열탈진 및 급성 신장 손상의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0: 네.
1: 이게 실내에서도 요즘은요. 에어컨 안 키면 40도 육박을 합니다.
0: 맞습니다.
1: 진짜 정말 위험하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이제 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선풍기를 킨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어컨 27도에 맞추고 플러스 선풍기 조합 이게 전기요금 70% 절감 팁이라고 합니다.
0: 아.
1: 네, so this accelerates cool air circulation, lowering perceived temperature by 4 degrees Celsius while saving up to 70% on electricity 라고 합니다.
0: 네. 네.
1: 말 그대로 이제 circulate 이제 뭐죠? 아 순환! 네네네. 순환이라고 하죠. 서큘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70%를 절감할 수 있다.
0: 네. 네,
1: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중요하죠. 수분 섭취. 하루에 2에서 3리터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Hydration matters.
0: 네.
1: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진짜
1: 우리 민수 씨 보세요. 항상 손에 물병이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저는 항상 매일매일 감동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하이드레이션 때문이잖아요.
0: 진짜요. 하이드레이션 플러스 저 요즘 좀 기침을 많이 해서
1: 네네네.
0: 네. 기침하는 순간 방송 끝나고 저 부장님한테 혼나거든요. 네. 그래서 안 혼나기 위해 물을 항상 챙겨 다닙니다. 네.
1: 네.
0: 맞아요. So using a fan above 40 degrees Celsius because that's a situation a lot of us 네. right might find ourselves in these days.
1: 그러니까요. 우리 네. 데니님께서 요약을 해주셨네요. 체온보다 높은 바람이라 오히려 위험하다.
0: 와.
1: 굉장히 진짜 above 40 degrees Celsius
0: 네.
1: 이 손풍기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Good to know.
1: Uh-huh.
0: 네. 근데 이게 문자 요정이 이거 대해서 말하니까 좀 신뢰가 네. 좀 가거든요.
1: 제가 봤을 때요. 네. 앉아서 얘기하니까 더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왜냐면 일부에 그 날씨 요정 들어올 때마다 그분 말 못 믿겠어요. 아예 못 믿겠거든요. I cannot trust
1: 네.
0: the words that come out of 날씨 요정's mouth
1: oh, really?
0: the first hour. But weirdly,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you. But 우리 문자 요정은요. 요즘 이 did you know 이게 수준이 좀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 네.
0: 너무 믿고 싶어요.
1: 어제 주제가 좀 많이 감동적이었나 봐요.
0: Maybe.
1: 네.
0: Maybe. 네.
1: 대중목욕탕 contamination.
0: 네. 우리 데니리 님이 시원하기보다 열풍을 전달하기 때문에
1: 네네네.
0: 네. 그리고 데니리 님이 앵커 하시면 이미지 쇄신 많이 될 듯이라고 하네요.
1: 이미지 쇄신까지 갔나요, 지금?
0: 네. 네. 유조 님도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구명조끼가 안 맞는 건가요? 네. 일부 네. 잘 들어갔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유저님 위에 저 다 연기였어요.
1: 맞아요.
0: 유저님 웃었죠. You had a laugh, right?
1: Yeah, yeah, yeah.
0: I did it for that.
1: He made your day.
0: 네, 진짜. 네. I do it to make your day.
1: 아하. Uh-huh.
0: 자, 문자 요정 오늘도 했습니다.
1: Bye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en summer comes, the ocean is the first thing on our minds, right? Busan Sea gifts us with refreshing waves, deep blue views, and cherished moments of rest. Yet today, through record-breaking heat waves, rising water temperatures, and mounting marine trash, that very ocean is silently sending us urgent warning signs. The sea cannot speak, but there are those who feel its changes firsthand and capture its shifting story up close. So today we are joined by Ms. Shin Young here in the studio, head of Haenyeowa Bada, to talk about the message Busan's waters are sending us this summer and the small actions everyday citizens can take to help protect our ocean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신영 해녀와 바다 대표와 함께합니다. 올 여름 부산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Now, it i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Haenyeowa Bada is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as we know, where members dive directly into the waters to gather marine trash and build a cleaner ocean together with citizens. So could you share what kind of activities you do and what changes Haenyeowa Bada has gone through?
2: Haenyeowa Bada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환경단체입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해녀와 바다는 시민 그리고 해녀, 프리다이버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가 함께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단체입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바다를 배우고 기록하며 시민에게 알리는 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직장 동료 5명에서 시작한 작은 동호회였는데요.
0: 네.
1: 이게 지금은 약 300명의 회원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회의 정화 활동을 했고요. 그 전체 참여했던 인원들이 한 821명 네, 넘는 시민들이 함께 했고
0: 네.
1: 3,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4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한 것 같네요.
0: 네.
1: 최근에는 저희가 그린 다이버 양성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길 잃은 다이버들의 정기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그 플로빙의 세계로 저희가 좀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섯 분으로 시작한 모임이 이제는 300명 가까운 시민들과 네. 함께하는 단체가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So she introduces herself as the head of Haenyeowa Bada and explains that their organization brings together everyday citizens, Haenyeo, free divers, and scuba divers to gather marine trash directly from the sea. Beyond just collecting waste, they focus on learning about the ocean, documenting its state, raising public awareness as well. And she notes that while they started as a small workplace club with just 5 colleagues, they have grown to about 300 members. To date, over 821 citizens have joined across 60 cleanup runs, clocking in more than 3,000 volunteer hours and gathering over 40 tons of marine trash since actually January of 2024. And recently, they also launched Green Diver training programs and regular sessions to introduce diving enthusiasts to underwater cleanups. Beautiful work indeed. Well, recent record-breaking heat waves have caused sea temperatures to rise sharply as well. So compared to last year, what kind of changes have you noticed in Busan's waters this summer?
2: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의 온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 여름 부산 바다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냉수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2: 네.
1: 네. 그 올해는 강한 남서풍이 따뜻한 바닷물을 먼 바다로 밀어내서 깊은 바다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2: 네.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다 수온이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8월 평균 수온이 한 22도에서 23도 정도 되어야 되는데 냉수대가 강하게 발달이 되면 18에서 19도. 네, 생각보다 바다가 차가웠습니다.
2: 네.
1: 한 7, 8m 정도 내려가면 18도 이하로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2: 네.
1: 최근에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현상이 더 자주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바다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보니 갑작스러운 이런 수온 변화가 해양 생물의 이동과 어획량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해조류가 줄어드는 곳도 많아지고 반대로 아열대성 어종을 보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폭우가 내린 뒤에는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가 한꺼번에 바다로 밀려오는 모습도 매우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이 저희가 7월에 그 태종대 감지 해변에서 정화 활동을 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분명히 토요일 날 정화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제가 스쿠버 교육에 있어서 다시 가게 된 장소였는데 24시간 뒤에 이만큼의 쓰레기가 다시 또 떠내려와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바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저희같이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매년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기후변화가 또 우리 바다에도 이렇게 가까이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1: 네.
3: So yes, the photos that you're looking at, that is just within 24 hours of cleaning and coming back, and there's so much trash. She explains that due to a cold water surge caused by upwelling, where strong southwesterly winds push warm surface water out and pull cold water up from the deep, the ocean was surprisingly cold this year. Now, instead of the typical August average of 22 to 23 degrees, temperatures dropped to 18 to 19 degrees, often falling below 18 degrees past depth of 7 to 8 meters, noting that climate change is making these sudden swings more frequent and extreme. Diving directly into the water, she sees firsthand how abrupt temperature changes and shifts alter marine life and fish catches as well, and observing declining seaweeds alongside a growing presence of subtropical fish species. She adds that heavy rains frequently wash massive amounts of plastic and household trash into the sea, as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And recalling how Taejongdae Gamji Beach, which is the picture that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here in the studio, was completely covered in washed up trash just one day after a full cleanup effort. She emphasizes that while the ocean changes bit by bit rather than overnight, those working directly in the water feel these ongoing shifts within their own bodies every single year. And during the summer, many head to the beaches and to the ocean. And as crowd numbers grow, what types of trash are most frequently left behind on the shore and underwater? And when is the most heartbreaking moment for you out in the field?
2: 여름철엔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과 바다를 찾잖아요. 피서객이 많아질수록 해변과 바닷속엔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남겨지는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도 함께 들려주시죠.
1: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의외로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매일 정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0: 네.
1: 근데 저희 해녀와 바다가 정화활동을 하는 곳은 어촌계가 있는 항구나 그다음에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는 인근 연안 바닷가인데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음료 페트병이나 그다음에 캔 그리고 커피나 음료를 드시는 일회용 컵 이런 생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닷속에는 낚싯줄과 낚시 바늘 그리고 폐그물, 스티로폼도 부피 큰 게 아니라 스티로폼 조각 이런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0: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그 작은 물고기나 해양생물이 폐그물이나 낚싯줄에 걸려있는 거를 봤을 텐데요. 그 부산의 이제 송도 암남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포, 해운대 청사포에서 저희가 거북이 사체를 죽은 걸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0: 네, 이게 민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북인데 이제 바다에 풀어놔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방생을 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는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자연에서 살아야 되겠지라고 해서 바다로 아마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민물 거북이에게 바다는 염분과 파도 그리고 먹이와 수온이 전혀 다른 낯선 환경이고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죽음의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쓰레기 포함해서 제발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beaches are surprisingly clean because temporary workers clean them daily during this time. Instead, Heniwabada actually focuses on fishing harbors and quiet, maybe secluded shores where summer brings a surge in household trash like plastic bottles, cans, and disposable cups. Underwater, however, unseen waste like fishing lines, hooks, and nets, and also styrofoam bits, right? Small ones make up the vast majority. And she shares that the most heartbreaking moments happen when she finds small fish or marine creatures trapped and dead in nets and fishing lines. And recalling also times when dead freshwater turtles were found in the sea at Amnam Port in Songdo in Cheongsa-po, she notes that people likely release them out of goodwill or maybe an assumption that they could thrive in nature. And she warns that the salty sea is a fatal environment for freshwater turtles and urges everyone to never abandon pets or throw trash anywhere in the oce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s. Shin Young here in the studio, head of Heniwa Bada. For years now, you have been steadily logging the types and weights of marine trash. And as these data points build up, what changes are you seeing in Busan's waters? And is there maybe a key insight you really want to share with listeners?
1: 네, 대표님은 수년째 해양 쓰레기와 또 종류의 무게를 꾸준히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보이는 부산 바다의 변화는 무엇인지 또 시민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저희 활동할 때마다 종류하고 무게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계절마다 쓰레기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태풍이나 폭우 이후에는 육지에서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어촌에서는 폐어구 및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위가 제일 많이 발견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해수욕장에 일본, 대만, 필리핀 뭐 이런 페트병을 보면 저희가 스페셜 쓰레기로 인정을 해서 회원들에게 이제 기프트 카드라든지 이런 선물을 좀 드렸었는데요.
1: 아, 네.
0: 최근에는 한국 페트병만큼의 해외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의 상당수는 이게 바다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육지에서 버린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결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결국 바다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일상과도 정말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0: 네.
2: So now she shares that logging details on every cleanup run and reveals distinct seasonal shifts in marine waste. Heavy rains and typhoons wash huge amounts of household trash down from land, while fishing villages see high concentrations of abandoned gear and styrofoam from fish farms as well. She notes that while foreign plastic bottles from Japan, Taiwan, or the Philippines used to feel like rare finds, they now show up almost as often as Korean bottles. Ultimately, she emphasizes that most marine trash does not start in the ocean. It is the waste we throw away on land that eventually flows right back into the sea. We have Nari님 messaging in, 너무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Yes, absolutely. So, so important and for the environment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many tourists head to Busan during the summer season. So, what are some simple ocean etiquettes, right, that maybe visitors can easily practice while still enjoying their trip?
1: 네, 지금 여름 휴가를 맞아서 부산에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행을 즐기면서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바다를 위한 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거창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다시 가져가기, 그리고 일회용품 쓰지 않기, 그리고 바닷가에서 발견되면 쓰레기 하나 주워보기. 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럼요.
0: 네, 바다는 관광지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꼭 함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We have 최윤정님 messaging인 좋은 쓰레기를 제 가방에 넣어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시 한번 바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I love that. So yes, definitely just carrying all the trash that you brought back home, right? And taking care of it on your own is very, very important. She stresses that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grand. Simple actions like taking back the trash you brought, like our listeners mentioned, avoiding single-use items, or picking up just one piece of trash at the beach are more than enough. She leaves a gentle reminder, just asking everyone to remember that the ocean is not just a tourist spot, but a living home where countless marine creatures reside. Well, has there been a moment or story during your cleanup efforts where you felt this one small action really created a big change?
3: 혹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 느꼈던 이 시민들의 모습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0: 네. 처음에는 봉사 시간 때문에 저희가 1365 자원봉사 실적 인증이 되거든요.
1: 네.
0: 봉사 시간 때문에 참여했다가 활동을 마친 뒤에 다시 가족과 함께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특히 아이들이 다음에도 또 올래요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1: 네.
0: 네. 또 어떤 분은 바다를 한번 청소한 뒤부터는 원래 산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산이고 바다고 놀러 갈 때마다 평소에도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저희 정활동이면 쓰레기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중학생 한 친구는 학교에서 뜻 있는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자기 주도형 봉사활동 단체인 악쓰는 하마들이라는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해양 정화 활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1: 네.
0: 저희는 이게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정말 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요. I love that. So she shares that many people who initially joined just to maybe fulfill volunteer hours end up returning later with their families, noting that hearing children say, "I want to come back next time," brings the greatest sense of reward. She adds that after participating in a cleanup, some volunteers mentioned they no longer just walk past trash without picking up, whether at the beach or in the mountains. And she shares that as you do these volunteer works, you kind of open your eyes to all the trash in the world and you start picking them up. And she highlights a middle school student who was just so inspired that he formed a youth-led volunteer group named 악쓰는 하마들 with like-minded friends to start their own cleanup, ocean cleanups. Wonderful to hear. Well, listeners,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Shin Young here in the studio, head of 해녀와 바다. Well, I heard that a wide variety of people, from young children and families to office workers and foreign residents, take part in your ocean cleanup. So why do you think so many people keep coming back? And what do first-time volunteers usually say during the events? 해녀와 바다엔 어린아이부터 가족, 직장인, 외국인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처음 참여한 분들이 가장 많은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태종대 감지해변에서 그 정화활동을 할 때 이것도 7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인근 스쿠버샵에 교육받으러 기장에서 오신 외국인 분께서 지나가다가 마대를 한 장 달라고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화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언어는 달라도 쓰레기를 줍는 행동은 모두 같다고 봅니다.
1: 그럼요.
0: 네. 그리고 처음 참여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생각보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어? 네.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활동을 마친 뒤에는 내가 바다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런 뿌듯함을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다시 중독성 있는 참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역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경험의 힘이 큰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뭘까요?
0: 저거는 거제도에서 정화활동을 했을 때였는데요.
1: 네.
0: 아까 제가 수중에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낚싯줄. 네, 이 낚싯줄에 저희가 정활동을 하면서 오리발이 걸린 적도 있었고
1: 네.
0: 저렇게 물고기가 걸려서 죽기 있네요. 직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1: 하나하나 지금 네, 꺼내주시고
0: 바늘에 걸려있는 물고기를 빼서 살려줬던 장면입니다.
2: 그렇군요. So this is actually literally life-saving volunteer work, right? So she recalls a time at Kamji Beach in Taedongdae where a foreigner visiting a nearby dive shop asked for a trash bag and jumped right in to help, noting that people connect like this because the ocean belongs to everyone. And she shares that the most common reaction from first-timers is just sheer shock at how much trash actually exists. And after wrapping up, however, volunteers expressed a deep sense of pride knowing that they personally helped make the sea a little cleaner, right? And the video that you saw was, she mentioned it before, but fish and other marine creatures get caught in the fishing nets and fishing lines as well and hooks. So they're saving these fish from that. Definitely life-saving experience and volunteer work as well, as we mentioned. Now, you are expanding your activities beyond ocean cleanups into art, education, and culture. So could you share any new projects you're currently preparing?
3: 해양 정화를 넘어서 예술과 교육 또 문화까지 활동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단순 정화 활동을 했었다라면은 이제는 데이터를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교육까지도 함께 연결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 올해 위치 기반 정보 및 수중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중 드론을 이용을 하죠. 수중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려고 준비 중이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해양 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녀와 바다 운영진들과 회원들에게는 연안 뭐 그리고 수중 통합형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그린 다이버 양성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정기 트레이닝도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바다를 지키는 일이 저희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3: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y are moving beyond simple cleanups by collecting data to connect directly with education. They are working to systematize actually ocean cleanup efforts using location-based information and underwater video footage, while also running safety training programs and regular sessions. Ultimately, she expresses her hope that protecting the ocean stops being seen as a task just for experts, but instead becomes an everyday culture that anyone can easily join.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3: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오늘 부산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지만 스스로 쓰레기를 치울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올 여름에 바다를 찾으신다면 일회용품은 내려놓으시고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텀블러, 그 다음에 일회용 수저 세트, 그리고 손수건. 이 정도는 필수템인데요. 바다를 가장 빨리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은 환경 운동가나 거창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입니다. 해녀와 바다도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더 건강한 부산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다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공간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We actually have a journey saying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Me too, me too. And Vacation님은 이번에 가면 쓰레기 10개 주워서 집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 감지 해변 정말 좋아하는데 정화 활동 덕분에 깨끗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Vacation Name. And yes, the ocean is clean not just because, right? It is because of all these work by people working to make sure it's clean. Now, our guest expresses how meaningful it was to share stories about Busan's waters right in the middle of the summer vacation season, reminding us that while the ocean gives so much, it cannot clean up after itself. She encourages everyone visiting the beach this summer to make just small efforts like leaving
2: disposable items behind and also packing, not leaving your disposable items behind and packing reusable essentials like tumblers and maybe, you know, cutleries and whatnot. And she concludes by emphasizing that the

0: fastest way to clean our oceans is not through professional environmentalists, but through small daily life actions taken by everyday people like you and m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Shin Young here in the studio, head of 해녀와 바다.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신영 해녀와 바다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이찬혁 with 멸종위기 사랑.

0: And now the time is 11:44,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Lee Young-mi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Lee Young-mi connected from Jakarta.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for today. A large-scale multinational joint exercise involving forces from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was recently conducted in the waters off North Sumatra, Indonesia. So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exercise and the broader context behind Indonesia's increasingly active engagement in multilateral cooperation since President Prabowo took office?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최근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해역에서 호주와 미국 등 다국적 전력이 참가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실시됐는데요. 훈련 내용과 함께 프라보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가 이런 다자협력에 적극 나서는 배경도 짚어주시죠.
1: 네, 취임 22개월 차에 접어드는 프라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독자적 실용 외교 원칙인 베바스 액티프에 따라 강대국 간 중립을 지키되 자국 안보와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국적 협력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 해군 주도 아래 호주,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최대 재난 대비 훈련인 퍼시픽 파트너십 2026이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북스마트라주 시불가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I see. So President Prabowo, now in its 22nd month in office, has been expanding multilateral cooperation on all fronts, particularly in areas that benefit national security and disaster response while maintaining neutrality among major powers. Now, as part of that approach, Pacific Partnership 2026, the Indo-Pacific's largest disaster preparedness exercise led by the U.S. Navy and involving Australia, Canada, Germany, and Singapore, was conducted from July 20th to August 1st in the Shibolga area of North Sumatra province. Well, what was the scale of the major forces mobilized for this exercise and Indonesia's participation?
2: 이번 훈련에 동원된 주요 전력과 인도네시아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1: 네, 호주 왕립 해군의 숄스함이 시불가 항에 입항해 지휘 거점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함정을 통해 5개국 113명의 의료 및 재난 전문 인력이 현지 상륙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06년 첫 참가 이후 통산 7번째 주최이며 인도네시아군 의무사령부와 제2해역사령부, 국가재난방재청과 수색구조청 등 민간기관이 대대적으로 합동 참여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Royal Australian Navy's vessel entered Shibolga port to perform the mission of a command center. And through this vessel, 113 medical and actually disaster specialists from five nations landed locally. And also this marks Indonesia's seventh time hosting the event since its first participation in 2006. And public-private agencies, including the Indonesian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the Second Fleet Command,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the National Search and Rescue Agency participated heavily in joint coordination. So what specific disaster preparedness and medical support activities were carried out on site?
2: 그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 대비 및 의료 지원 활동이 진행되었나요?
1: 과거 2005년 대형 지진 구 거점이었던 시불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종합병원 재난대응 시뮬레이션과 해상충돌 긴급구호, 학교재난안전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다국적 연합의료진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시설과 감염병 방역 기술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0: I see. So let's talk about thi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hibolga region, which was a relief hub for a massive earthquake in 2005, general hospital disaster response simulations, maritime collision emergency relief, and school disaster safety education were conducted. Also, multinational joint medical teams provided free medical treatments to local residents and engaged in exchanges regarding regarding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technologies. So definitely a building a regularized framework rather than just a one-off exercise gives this real lasting value.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Indonesia has entered its full dry season and the meteorological agency has issued a strong El Nino warning. So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2: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가 본격적인 건기에 접어들면서 기상 당국이 강력한 엘니뇨 경보를 발령했다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7월 말 기준 전국 산불 핫스팟이 5,019개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형 피해가 발생했던 2015년 엘니뇨 당시보다 빠른 폭발적 증가세로 서칼리만탄과 리아우, 남부 파푸아를 중심으로 심각한 가뭄과 임야 화재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Indonesian Meteorology and also agency officially reported that the number of nationwide wildfire hotspots has surpassed 5,019 as of the end of July, and that rate of increase is faster than during the devastating El Nino of 2015, and severe drought and forest fire warnings have been issued. Well, this is said to be a major concern, especially the peatland fires in Sumatra. So why are they so uniquely dangerous and difficult to extinguish?
2: 예,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이탄지 화재가 특히 문제라고 하는데요. 왜 이탄지 산불은 유독 위험하고 또 진화가 어렵습니까?
1: 네, 이탄지는 수천 년간 쌓인 유기물 탄수층으로 번개 바싹 마르면 지하수 덩어리로 변합니다. 불이 붙으면 지하수 미터 깊이에서 타들어가는 지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겉으로 불길이 꺼져 보여도 지하에서 몇 주씩 불씨가 살아남아 유독성 연물을 내뿜기 때문에 핵이 물폭탄만으로는 진화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0: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So these peatlands are layers of organic carbon that have accumulated over thousands of years, and during dry conditions, they dry out completely, essentially becoming underground charcoal. And once ignited, the fire burns several meters below the surface. And even when the flames appear to be out on top, embers can actually survive underground for weeks, continuously releasing toxic haze. So that makes them extremely difficult to suppress with helicopter.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the local vinyl music bar owner. 오늘은 수영 팔도시장 깊은 곳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뮤직홀로지의 이상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Hi, I'm 이상혁. Nice to see you. 저는 뮤직홀로지라고 수영 팔도시장 뒤에서 레코드 바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게 이름은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프린스의 2004년 앨범 뮤직홀로지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린스의 앨범인데 해당 앨범에 수록된 동명의 트랙 뮤직홀로지에는 프린스가 존경하는 뭐 제임스 브라운이나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같은 아티스트들도 언급하면서 약간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곡이 있어요.
0: 네.
1: 저도 거기서 이제 많이 영감을 얻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나 이런 걸 손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자 저도 그냥 방에서 이제 음반 같은 걸 뒤져보다가 뮤직홀로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0: 사장님의 취향이 정말 가득 반영된 공간이군요.
1: 네, 맞아요.
0: 가게에 가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1: 네네.
0: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뮤직홀로지가 좀 그려질 수 있게 가게가 어떤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들어오시면 일단 바로 아마 음반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쭉 모아온 음반들이고요. CD랑 와. LP까지 지금도 계속 모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피지컬 매체를 모으는 걸 좋아해서 이제 천장에도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직접 음반에 있던 포스터들이 이제 꺼내서 이제 직접 제가 손수 다 붙여놨고요. 가게는 이제 보통 다 우드 톤으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좀 아늑한 느낌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밖이 이제 워낙 또 시장이고 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들어오셨을 때 완전 새로운 공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완전히 다른 톤의 무드로 맞춰져 있고요. 바에 있는 타일 같은 바 테이블의 타일 같은 디자인 같은 건 이제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많이 보고 이제 느꼈던 거를 좀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에요.
0: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통 시장 깊은 곳에서 문을 열면 갑자기 다른 공간이 펼쳐지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시장 깊은 곳에 자리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굳이 꼭 시장 근처여야만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수영 쪽에 제가 오래 살아서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부터 망미동 수영이 쪽에서 계속 쭉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쪽에 살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12년 정도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인생 한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동네에서 하고 싶었고 이제 그쪽 수영 쪽을 보다가 그때 이제 뭐 소음이나 이런 게 이제 최대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시장 뒤편으로 좀 멀긴 하지만 그쪽으로 잡게 됐어요. 거기가 공간도 위치나 또 구조도 특이하고 재밌어서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럼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마련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런 장소를 찾으신 거네요.
1: 그렇죠.
0: 어쩌다 이런 공간을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1: 사실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생각은 아니었고 원래 어릴 때 약간 어렴풋이 그냥 꿈처럼 가지고 있던 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많은 경험을 쌓고 하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를 쉬고 휴학을 하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뭐 워홀을 갈지 아니면 뭐 서울을 갈지 부산을 많이 떠나잖아요. 보통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근데 부산을 제가 당장 뜰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별로 부산을 또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서 부산에서 이제 제가 음악이랑 관련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투잡으로 레코드바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냥 내가 한번 빨리 해봐야겠다. 이제 그때는 그리고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좀 무식해서 용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일단 한번 해보자.
1: 네, 일단 한번 해보자. 네.
0: 근데 그렇게 시작하신 공간이 벌써 2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0: 지난 2년 동안 어떤 많은 일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처음 1년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0: 네.
1: 왜냐하면 위치도 그렇고 손님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이었고 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사람을 이제 막 신규 유입보다는 거기도 뭐 걸어서 워크인으로 오는 손님보다는 이제 다 찾아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시 오게 좀 만들어야겠다.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별거 없었는데 제가 손님이었으면은 다시 올만한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그래도 또 좋게 봐주시고 다시 찾아주신 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이제 그래서 또 그렇게 그분들하고 또 이제 제가 음반 같은 거 새로 사면은 또 새로 들려드리고 계속 그런 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또 다시 찾아주신 분들이 쭉 와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공연도 하게 되고 또 뭐 이런저런 행사들도 좀 몇 개씩 하게 돼서 또 그것도 가게 알리는 데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열리는 공연도 저는 너무 좋았고
1: 네.
0: 뭐 음악도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책이 또 여러 권 같이 구비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1: 아, 네네. 또 제가 막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가게에 이제 한참 손님이 없고 할 때 가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 보면은 좀 손님들 보시기에도 좀 그러니까 그냥 책이라도 읽고 있어보자 해서 이제 하나씩 읽었던 게 이제 집에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읽어봤었어요. 네. 이게 뭐 노르웨이 숲이나 1Q84 이런 거였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그 음악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쵸.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서 뭐 네. 재즈라던가 이제 그 책에 나온 노래들로 저도 들어보고 음반을 사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제 저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이제 쭉 읽어볼 겸 계속 사서 이제 가게 앞에도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조금 몇 개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0: 그럼 사장님이 최애로 꼽는 그런 장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음악 장르 중에서요?
0: 네.
1: 요즘은 재즈랑 블루스를 많이 듣고 있어요.
0: 네. 네,
1: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래는 또 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락은 마음에 약간 고향처럼 남아있는 그런
0: 그렇군요.
1: 그런, 네.
0: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1: 빠르네요. 네.
0: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 저는 I입니다. I, 저. 미.
0: I, 아,
1: 네.
0: 나.
1: 네, 저예요. 네. 네. 저 같은 공간이고 그냥 사실 모든 게 저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모든 게 저로 표현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네, 접니다. 예, 저요.
0: 네. 이상혁, 그 네. 자체의 공간이군요.
1: 맞아요.
0: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너무 어지럽다.
1: 런트 부산 6화 초대박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극기 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2: 장산입니다.
1: 대청공원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저도 이쪽은 처음 달려보는데 귀신을 잡으러 갈 겁니다. 이게 제가 인텔리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좀 다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애견남이라는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과 달리 귀신 잡는 용사 해병, 네, 대한민국 해병대 0182기로 몸 건강히 전역한 이제 태토남인데요. 제가 한번 장산범 만나가지고 이 주먹으로 혼 좀 내주겠습니다. 이 주먹 보이시죠? 이 옹골찬 주먹. 제 별명이 용호동 꿈주먹입니다. 한번 쓰면 꿈나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장산범 잡아서 오늘 꿈나라로 보내고 안전히 사회로 귀가시켜 보겠습니다. 런트부산.
2: 소상해 보이는 버섯이 여기저기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장산범의 흔적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주워 드시면 안 됩니다. 색깔이 화려한 버섯은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0: 제가 물을 안 샀습니다. 어쩐지 뭔가 반여동 올 때부터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음기가 느껴진다고 할까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여기 장산에 오기 전부터 저는 홀려 있었던 게 아닐까요?
3: 누구세요?
0: 러닝 유튜버답지 못한 초보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월드컵이 끝났겠군요. 오늘 7월 17일이니까 결승전 전인데,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한번 배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그라시아. 어디 봐도 약수터 표지판을 찾을 수가 없군요. 지금 뭐 무엇보다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그게 더 오싹합니다. 다시 가볼 건데 여기 좀 이상한 게 걸려 있습니다. 너무
2: 뭘까요?
0: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싹하니까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하나 해봐야겠죠? 이게 좀 산이 깊어지고 있어서 딱 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4: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제가 군복무할 때의 일입니다. 북한과 불과 2km 떨어진 강화도 북성리의 한 경계초소. 그곳 지하벽면에는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철십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귀신은 혼을 달래기 위한 거란 소문이 우성했죠. 비가 살짝 내리던 여름밤, 저는 후임 기영이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야, 기영아, 저기 지하 철십자가 앞에서 군가 한 곡 부르고 올라와봐. 겁이 많은 기영이가 지하의 진흙탕 속에서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장난으로 호각을 하고 불었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기영이가 소스라치게 놀라자 저는 그게 재미있어서 호각을 몇 번 더 불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장난마저도 금방 시들해졌고, 기영이를 불러올리던 그때 지하에서 기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찬호 회장님? 또 장난치신 겁니까 혹시?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분 게 아니었습니다. 제 호각은 저의 호주머니 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기영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등 바로 뒤쪽에서 들려왔거든요. 과연 그날 호각을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0: 여기까지입니다. 뭐 별로 안 무섭죠? 맞아, 장선으로 가보겠습니다.
2: 해무가 낀 게 딱 봐도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산범 나와라!
0: 동굴이야? 이게 어디야?

0: 질투 끝에 장산범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저희 꿈주먹으로 두방 컷을 냈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소패 혼자 사는 좀 불쌍한 녀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로 데려가진 않기로 했고 앞으로 사람 놀래키지 말라고 제가 전해놨으니까 부산 시민들은 안심하시고 우리 햄토리들 안전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산에 도착했습니다. 저 옆은 군사구역이라서 찍으면 안됩니다. 저거 상성만 찍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물을 지금 한 모금도 못 마셔서 이렇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03m고 오는 길에 장산범도 만나고 아주 서늘한 극기 훈련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목이 너무 마른 관계로 바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런투 부산. 제가 홀린 거 아니겠죠? 약수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디 약수가 있는 거지? 와, 예수 무차 알라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엄수됩니다. 체육공원 약수터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물 먹방 하겠습니다. 뭐야. 고생 많았습니다. 와, 여기 진짜 뭐야? 와, 뭔가 무섭기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찾아서 한번 편집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운대 전경이 보이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와 제정신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김에 마지막 인사도 미리 찍어 놓겠습니다. 여기 극기 훈련으로 나름 호러 레이스 특집으로 찍었는데 런투 부산 6화 오면서 솔직히 무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공포랑 희망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아는 것보다 무지한 걸 좀 두려워하잖아요. 어차피 다가올 월요일은 두렵지 않은데 그 월요일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가 무서운 거잖아요. 항상 공포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무지한 것이 무섭고 또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런투 부산 6화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오금이 저리는 순간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잘 살피십시오. 런투 부산 7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1: I'm so sorry. Okay, all right. Get it together, Haley. So that was our producer, Park Chan-woo, who went to Changsan. The script says a beautiful route in Busan, but a creepy one. 네, 자, 오늘의 러닝 루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찬우 PD는 오금이 절었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어이가 없긴 했어요.
2: You know.
1: 또 어이와 오금은 한 끗 차이잖아요. All right, so let's look at our running route. So she started at 대천 파크, 대천 공원에서 시작해서 장산 waterfall, 장산 폭포를 거쳐서 장산 정상, 정상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성불사를 지나서 and he hiked down for a grand finish. So if you want to trace that route, probably not going to find 장산범. So that distance is 9.3 kilometers. It is a trail. It's a hike. Guys, it's a mountain. Strenuous. 4점 만점에, 5점 아니고 4점이에요. 별 3개. 주셨습니다. By the way, 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박찬호 PD는 usually clocks in at around 48 minutes for a 10K. That puts him at, I think, about like 448 per kilometer pace. 그 진짜 빨리 뛰는 거거든요. So just, yeah, it's gonna take you a bit longer. So people, if you want to hike or trail run on Mount Changsan, you're looking for a cool hiking experience to blow away the summer heat. 약간 오금이 저리는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 꼭 물 챙겨서 이런 날씨에 물을 안 갖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꼭 물 챙겨서 장산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So let me run through what he said. So first, with Daechon Park and Changsan Waterfall. Because here is the creepy part. There's a movie about this lore. Once upon a time, a long, long time ago, locals spoke in hushed voices about this 장산범. Dun, dun, dun. A creature that's said to roam around the mountain's dense forest. It mimics human voices and lures in unsuspecting, innocent hikers deeper and deeper into the trees. So is it true or is it just an urban legend? Well, 찬우 PD decided to go look for it himself. So the running at Daechon Park, the city grid gives away to the mountain's edge. It's a unique trail. So cooler, denser, you are certainly finding yourself into nature, kind of away from the building, the concrete jungle. And then by the time you reach her, 찬우 PD reached Changsan Waterfall, the noise of the city, completely gone. In its place, the sound of falling water, the wind moving through the canopy above, and nature's silence. So once you reach the summit, it kind of comes upon you. It just runs into you out of the blue. So he's not going to tell you exactly what he heard, but he thinks he heard something somewhere between the tree line and the peak. Maybe it was his own footstep. Maybe it was, I mean, he was panting pretty. He was pretty out of breath. So maybe it was him running out of breath, but he felt something. So this summit, altitude 634 meters. It is a sudden sweeping panorama of eastern Busan, Changsan, Haeundae area. Beautiful, beautiful coast. And even with the sea mist, 그 해무가 져서 좀 더 운치 있었던 것 같아요. So definitely a unique summer Busan view. But thankfully, whatever was down there, maybe Changsan Bum's not super into cardio because he said he felt at peace. And then coming down to the final stretch, he never did find Changsan Bum after all. But this serene atmosphere with the Seongbulsa temple and the descent down, he found something peaceful. That's the fear dissolved. A closer to an understanding of a feeling. Maybe he reached enlightenment, perhaps. So the moment you learn the path, the monster, this unknown, loses its grip on you. You become free. So whatever might be still up there, it's welcome to stay there. But our 찬우 PD knows the way down. 네, 상윤킴님 무섭습니다. 고수님 저도 동의해요. 이 날씨에 지금 산에 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 같다. That's true. That's true. So definitely if you do go, but I feel like the mountains are certainly cooler because of all the nature and the wind and, you know, everything up there. But bring water. Make sure it's light out. Maybe bring a friend because with the heat wave going on, we definitely want to be safe. So, but I do. This is one of my favorite activities is to grab a book, just like put it in my little backpack with a little snack, and then hike up. 저는 또 백양산 잘 가거든요. Hike up. There's a cliff that I like to sit at. And just sit there and read a book. And you do feel that kind of nature melting away, all the worries melting away, nature taking over. This sense of like peace and serenity. But anyways, was it 코믹 특집이었나요? 오늘 공포 특집이었나요? I think in one way, but 찬우 PD thinks another. Because this is his song request. 무서운 게 딱 좋아 by EXN.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와우, traffic is terrible today. I guess everyone's out and about.
2: 아, 진짜. 일요일이라고 다 나와서 노나. 차가 왜 이래 막히노?
3: Why are you always complaining? It's the weeke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traffic.
2: 아니, 주말이라는 말은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말이잖아. 아우, 진짜.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은데.
3: Oh, I know what you mean. Same here, same here.
2: Here? Here이라 하면은 뭐? 여기서 내일이라고? 아니, 내가 불만을 좀 말할 수도 있지, 자기야.
3: No, I meant you hate Mondays because they come after the weekend. That's what I meant.
2: 그러니까, 자기야. 오늘 우리가 주말이라서 나왔는데 차가 막히는 것도 진짜 싫어.

0: 건데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이 상황이 더 짜증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
1: Same here, same here.
0: 아니, 자기야. 알겠고, 알겠는데 여기서 내리라는 건 너무하잖아, 자기야.
1: Oh, baby,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Like you said earlier, I hate Mondays too. That's what I've been saying.
0: 아니, 자기야. Hate? 여기서 당장 내리라 이 말이지. 알겠다. 내 지금 내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Stop! Car stop! I'm angry!
1: Same here, same here. I'm annoyed too. Man, this traffic we're stuck in.
0: 와, 진짜 자기야.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2: 오늘 배워볼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영어로 뭐라고 해?
1: Same here. Same here.
2: Same here.
3: 상대방의 말에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공감할 때 same here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여기도 똑같아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처럼 상대방의 말에 동의 혹은 공감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의견, 취향,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Me too. I feel the same way. So do 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Same here.
1: Same her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자기야, 화 풀렸어?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ung.
6: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3:00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Safe Summer, Smart Summer!
3: Hello, 월요일의 부기가 화요일의 여름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기운이 쭉 빠졌어.
2: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부기.
3: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이제 떠날 계획이신가요?
4: Summer vacations are exciting, but staying safe is just as important as choosing where to go. So whether you're heading to the beach, the mountains, or just enjoying a staycation, a few simple precautions can make your vacation much safer.
3: 진짜 이거 물 자주 마시고 음식은 신선하게 fresh 보관하고 바다에서 그거 요즘에 대왕 해파리 나오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의 힘을 잃는 친구.
2: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떠나요. 여러분들 여름 특집 썸머 북입니다.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daily star 민수 씨,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2: That's right. Boogie's in the house. Boing boing boing
3: boing.
2: Boogie, we missed you yesterday.
3: 뭐라고요?
2: We missed you yesterday.
3: Yeah.
2: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3: 뭐라고요? We missed you yesterday.
2: 네, we missed you yesterday. I missed you yesterday.
3: 인스타 어제 봤다고요?
2: 아니 어제 그리웠다고요.
3: 미스.
2: 네.

0: 민수비.
1: 네.
0: 너무 혀꾸지 말라니까. 나 미쳐난 줄 알고 어제 나를 만났었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
1: 저 I missed you yesterday.
0: 아,
1: 됐어요?
0: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그리고 있어요?
1: 네. 아 근데 우리 원래 부기가 월요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에이샤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0: 아버님.
1: 저 때문에 부기가 내일 올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0: 아.
1: 에이샤 너무 착하죠.
0: 작가라고요?
1: 네.
0: H&M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저 냉정한 갈매기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냉정한 갈매기입니다, 북이.
0: 아 근데
1: 네.
0: 멀리 가는 걸고 에이샤가 두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1: 그렇죠.
0: 아 연중으로 바꿔줘야지, 바꿔줘야지.
1: 아 그렇죠. 네, 양보해야죠.
0: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항상 월요일을 이 북이 하이틴 전광기 시작했잖아요.
1: 북이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0: 북이 하이틴 전광기 시작했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어제는 이제 에이시아와 함께 있는데
1: 네.
0: 분위기 어땠나요?
1: 그 텐션은 그대로였습니다.
0: 진짜?
1: 그래서 북이 왠지 북이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하이텐션이 그냥 원래 월요일에 뭐 에이시아와 오히려 좀 더 밝았습니다. 북이. 네.
0: 나 집에 갈래.
1: 아니요. 오늘 특집해야 돼요. 북이.
0: 에이시아가 미워졌어.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오늘 특집해야 되잖아요.
0: 나 지금 오늘 옷도 지금 컬러 안 맞춰줘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바닥 위에 머리 동동 떠있는 거 이거 또 마음에 안 떠 죽겠는데 말이야.
1: 여러분 오늘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에서 여름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뒤에 배경 이 광안리 해수욕장이잖아요. With the 광안 bridge in the view backdrop. 근데 북이 오늘 옷 초이스 색깔 물이랑 너무 똑같아서 북이 머리가 이렇게 물에 떠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0: 선배
1: 네.
0: 저번 주에는 흰 거 입고 와가지고 알몸 같다 그러고 오늘 그래서 파란 거 딱 입고 왔더니 뒤 배경이 바다여가지고 이거
1: 아 그래도 귀엽습니다 북이.
0: 괜찮죠?
1: 맞습니다.
0: 그럼.
1: 자 여러분 August is here and that means it's peak vacation season.
0: 아우!
1: 여러분 아직 그 7말 8초죠. 네. Are you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0: 아 근데 7월 8초는 야구 아니야?
1: 아 야구예요? 죄송해요. 난 그
0: 보통 그 야구의 흥미진진한 그걸 7월 8초라고 하잖아.
1: 난 휴가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0: 아 진짜? 근데 네. 맞는 말이기도 한다.
1: 음흠.
0: 지금 흥미진진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휴가 맞으니까.
1: 네.
0: 시원한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그 서핑도 타고 패들보드도 타고 그거 제 바지에 빠져가지고 막 퐁 하고
1: 어, 시원하겠다.
0: 아 이런 뭐 해양 레저 같은 거 즐기신 분 진짜 많겠죠?
1: 맞습니다. But while the beach is a great place to cool off, it's also when accidents, marine accidents and beach accidents happen the most. In August, accidents like drowning, rip currents, 이안유조, and jellyfish stings, 해파리 쏘임, become much more common.
0: 아,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해파리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네.
0: 이게 8월에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파리들이 더워서 그런지 해안가로 가까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나 작년인가 봤는데
1: 네.
0: 거의 그 해안 앞에 해파리가 다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1: 맞아요.
0: 너무 무서웠어요.
1: 맞습니다.
0: 해파리 냉채 먹고 싶다.
1: 많이 드세요. So in many cases, these accidents happen because people underestimate the ocean or they just ignore basic safety rules.
0: 맞아. 이 바다는 즐겁지만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1: 네.
0: 민선배.
1: Yes.
0: 바다는 뭐가 떠오릅니까?
1: 바다면.
0: 바다하면.
1: 바다 하면 수영이죠. 바다 하면 회?
0: 회?
1: 네.
0: 아니지 민선배 지금 나랑 방송하고 있잖아. 자자.
1: 뭐죠? 뭐죠?
0: 자 민선배 바다 하면?
1: 바다 하면?
0: 아 북이! 아 북이라고!
1: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지금 생각에 마지막이 북입니다.
0: 맞아 왜 마지막이야?
1: 네.
0: 왜 마지막이야?
1: 바다 하면 fun, but 여러분 safe at the same time. So
0: 맞아,
1: nothing
0: 맞아.
1: beats a fun and safe summer vacation. All right.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올스타가 준비한 아까 북이 뭐라고요? Safe summer, smart summer. 여름 특집 선물이 가득한 청취자 참여 미션. 이 있습니다.
0: 왜 네. 나도 좀 참여할래?
1: 아 청취자 북이 나 호스트 청취자.
0: 이러려고 에이시아 나랑 바꿨구나.
1: 여러분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0: 이 생존 신고 이벤트 어제부터 시작했다면서요?
1: That's right. But listeners, you could still join from today. Like I mentioned yesterday, it's going until Friday at the end, by the end of Friday's show. 오늘, 네, 오늘 어제부터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방송 전까지
0: 오!
1: 참여 가능하다고 하네요. So I do apologize. Right before Friday's show, that's up until when you can join in on this event.
0: 아, 맞아. 이 참여 방법도 정말 간단하거든요.
1: 네.
0: 뭐, 라디오나 너튜브, 팟빵, 부산영어방송 앱 가운데 뭐 이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듣고 있는 그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샵 0050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참여 완료!
1: That's right. So whether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or watching on YouTube, just take a screenshot of you watching All-Star English live and send that picture to KakaoTalk or #9050. It will cost you 100 won per message that you send. And by Friday, on Friday, we'll randomly pick 20 lucky winners to receive prizes.
0: Oh, 이 보내신 분들 중에서 럭키 20명을 선정해가지고 또 네. 푸짐한 선물 드린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생존 신고해 주세요.
0: 신고해줘.
1: All righ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날씨 여정 모시겠습니다.
0: 좋아.

0: 안녕하세요. 웨더페리스백. 나쇼정의 시간이
1: 돌아왔습니다.
2: 나쇼정. 네. 네. 아니 겸손해졌네. 갑자기 왜 무릎을 꿇고 그래요?
1: 왜냐면요. You know our show is always spontaneous, right? 굉장히 이제 즉흥적이잖아요.
3: 지금 나쇼정 우리 부장님이 나쇼정께 좀 눈치 좀 보여 좀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마이크도 아예 안 올렸거든요. 지금.
1: 네.
3: 이분 부장님이 일부러 이 방송 이제 안 시키려고 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착해서 저의 같이 마이크를 나눠보겠습니다.
2: 아니 지금 네. 너무 더워가지고 그 반성한다고 무릎 꿇은 거죠, 내시오죠?
3: 맞아요, 맞아요. 이분 좀 무릎 꿇어야 됩니다.
2: 그러니까. 네.
1: 아 그동안 꺼져 있었다고요?
2: 네.
1: 아 꺼져 있었다고요?
2: 다시 자 다시 소개 짜잔.
1: 즉흥적인 방송입니다. 네. 내일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요. 이 마이크가 되고 있나요?
2: 아 젠드립니다.
1: 네네네. 자 우선은 오늘도 정말 더웠고요. 내일도 덥겠습니다.
3: 네.
1: 카메라 어디죠? 네.
3: 카메라 닫지 말고 날씨해 주세요.
2: 아, 그래.
1: 이어서 tomorrow's low will be 26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5 degrees. 최고 기온이 또 1도 내려가겠습니다.
2: 오!
1: 그래서 둥피님이 벌써 웃고 계신 게 보이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내일도 sunny all day long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 친구가요 해수욕장을 선크림 없이 즐겼는데.
2: 오 마이 갓!
1: 화상 입어서 다음날 새벽에 응급실행이었습니다.
2: 응급실 갔다고?
1: 네. 그래서 절대 don't make the same mistake 아시겠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뱅칭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 mission ticket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3: 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뭐 친한 거 뭐 이런 거 뭐 그냥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네.
2: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인선배
3: 네.
2: 저기 날씨 오정이 화장실 급해가지고
3: 빨리 방문하고 가야 되죠.
2: 급하게 들어왔다가
3: 네.
2: 가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야.
3: 그런 상황입니까? Is that the situation right now?
1: 지금 Zoom 안 됐죠?
3: 네.
1: 뒤에만 안 나오면 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날씨 오정 오늘도 했습니다.
2: 이렇게.

0: 생갈비기 후기와 함께하는
1: 안전한 여름나기 특집 Safe Summer, Smart Summer. 아, 이런 음악 듣고 배 타고 어디 나가고 싶다. 그렇죠,
0: 보기. 그런 게 약간 어떤 느낌이 민선배?
1: 네.
0: 자, 그 크루즈 딱 타가지고
1: 네.
0: 민선배랑 이렇게 와이드다 짠 하면서 오, 그동안 고생했어요, 민선배.
1: 아, 보기 너 고생했지.
0: 에이요.
1: 아, to our lives.
0: 우리 미래를 위해서 cheers.
1: 네, cheers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Just imagine, all right? So these days, a lot of people are heading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you know, streams, water park, even, right, to beat the summer heat. So like we said, August is peak vacation season. And honestly, it's also when people tend to let their guards down. 8월은 여름 휴가 시즌인 만큼 안전에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죠. 그쵸, 보기?
0: 아, 맞아요, 맞아요. 휴가 가면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1: 네.
0: 시간 가는지 모르고 놀잖아요.
1: 으흠.
0: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아, 너무 좋아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래 머물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잠들어가지고 물 마시는 건 깜빡하거나 음식도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놔뒀는데 바로 이 상온에 뒀다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야.
1: 이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0: 맞죠,
1: 그렇죠. And that's exactly why August sees the highest number of summertime accidents. As we mentioned, jellyfish stings, heat-related illnesses, and food poisoning all tend to spike during this time of year.
0: 근데 이제 궁금한 게
1: 네?
0: 밥을 먹는데 남긴 음식이 있나?
1: 부기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0: 네. 방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1: 그렇죠. 너무 다행입니다. 일단 부기는.
0: 아 근데 민선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1: What?
0: 여름철 안전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출발 전에 안전수칙 확인하고 현장 가가지고도 지켜야 될 기분 있죠. 진짜 이것만은 제발 지켜줘라 하는 거.
1: 네.
0: 이런 것만 줄여 잘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아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도 부기를 걱정해 주네요. 부기가 이렇게 밖에서 그냥 햇빛 아래 잠잠이 안 되는 이유 낙지연님이 후라이드 갈매기 되는겨?
0: 잠깐 타임.
1: 그리고 부기도 조심해야 돼요.
0: 아니, 미선배.
1: 네.
0: 걱정이라면서요.
1: 네.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0: 이거 놀리는 거잖아. 뭐가 걱정이야.
1: 그렇게 안 되기 위해 부기를 우리 부스타분들이 부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겁니다.
0: 내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나 이렇게 후라이드 되잖아요.
1: 네.
0: 제일 먼저 뛰어올 사람이 낙지연이님이에요. 호나 잘 익었다 이러면서.
1: So before you dive into your summer vacation adventures, do take a few minutes to go over some very simple safety tips that can help keep your vacation fun, healthy, and worry-free. 그래서 오늘 All Star English 안전한 여름나기 특집을 위해 여름철 바다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남해 지방 해양 경찰청 김준형 경사님을 모셨습니다.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남해 지방 해양 경찰청 구조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형 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웰컴. 나도 제복 입고 싶어.
1: 혹시 부기 사이즈 유니폼 있습니까?
2: 부기
0: 텔맥스라지요.
2: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부기는 항상 제작입니다. 자, welcome to our very special guest. 그리고 우리 부스타분들, if there's anything that you'd like to ask the 해양 경찰, right? Okay, maritime police, send us your questions.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 경찰 김준형 경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뭐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경사님?
2: 아, 그럼요.
1: 네, 이거 뭐 경사님한테 먼저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if you have any curiosity, any questions for our special guest. On the topic of his job as well as maritime and beach safety, please send your questions. #9050 You can send your questions to Katok or Nutube. Yes, he will try to take as many questions as he can. But I am going to ask the first question.
0: 어?
1: So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사님.
0: 네. 먼저.
1: Now I imagine this is one of your busiest seasons. 여름이면 가장 바쁘실 것 같은데요. S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work that you do. 해양 경찰은 대체로 어떤 일을 합니까?
2: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인 만큼 지금 바닷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이제 8월이잖아요. 이 8월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2: 네, 피서철인 만큼 바닷가 익수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물놀이 활동 중에 이안류나 너울성 파도로 익수사고가 많지만 요즘 들어 바다에 해파리가 많이 등장하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진짜 엄청 따갑단 말이에요, 그거.
1: 거기 네. 부기가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기 해파리 맛있어 하잖아요.
0: 해파리 아니야, 민지. 그냥 먹으면 그렇고 네. 저기 겨자랑 잘 묻혀가지고 네네네. 해파리 냉채 정도는 맛있거든.
1: 그쵸, 그쵸.
0: 아, 근데 날 것은 회가 맛있고 냉채는 해파리 별로야.
1: 알겠습니다.
0: 좀 네, 갖다 줄까요?
1: 먹구나. 네.
0: 이제 좀 갖다 줄까요?
1: 아, 아니요, 저는 해파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0: 아,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네. 아니 방금 등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8월이 해파리 쏘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잖아요.
2: 네.
0: 만약에 해파리들 쏘이고 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입으로 쭉쭉 빨아가지고 그 독을 빼내야 되나?
2: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0: 아니요?
2: 예. 해파리에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를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수돗물이나 알코올로 세척을 하게 되면 독성이 더 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쏘인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부어오르는 경우 얼음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0: 아니 민수 그런 경우 있잖아. 이거 네. 소독한다고.
1: 맞아요.
0: 그 먹던 소주 붓는 분들 있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절대 안 되겠네 이거.
1: 여러분, don't think just because there's alcohol in your liquor, right, that it's going to, you know, heal or disinfect your wounds.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0: 안 돼.
1: All right. We have questions coming in, but. 근데 이런 질문 보냈네요. 우리 부사원들 경사님 가족들에게 방송 나온다고 말씀하셨나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0: 아, 궁금하겠죠.
1: 네, 네.
2: 말씀 못 드렸습니다.
0: 아, 왜요? 네.
1: 근데 우리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네. 우리 유튜브 채널로 올라가니까
2: 네. 네.
1: 일단 말 나온 김에 혹시 가족들한테 네. 짧게
0: 아.
1: 네.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2: 이제 첫 해양경찰 이제 임용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2: 참 뜻깊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네, 아이고. 네, 진짜 we're very grateful 네. once again that you are here with us. So continuing, you know, our questions when it comes to maritime and you know beach safety. What's one mistake people make at the beach without even realizing it's dangerous? 경사님, 이 피서객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구명조끼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여러분, life jacket, righ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people tend to forget the most. So if you're going to be in any, especially deep body of water, whether it be the ocean or maybe, you know, even the swimming pool, 부장님 저 눈만 너무 못했는데요. 네, 트리샷에.
0: 여러분,
1: 구명조끼, 구명조끼, life jacket is very important. So to continue to provide us with very useful information on beach and maritime safety, our guest has prepared something very fun and educational. 경사님이 오늘 여름 특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와 해양 안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꼭 알아두시면 좋은 안전 수칙들을 지금부터 OX 스피드 퀴즈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아시는 분들이 OX 팻말과 함께 이름을 외쳐주세요. 부기 이렇게요.
0: 준비, 아, 좋습니다.
2: 네, 준비되셨죠?
1: 그럼 저도 참여하는 거죠.
0: 오케이. 자, 좋아요. 팻말 들고.
1: 네.
0: 자, 이게 오케이. 저.
1: All right, true or false speed quiz. All right, 경사님 첫 번째 퀴즈 어떻게 됩니까?
2: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바다에서 쥐가 나면 바로 다리를 세 개 주물러야 한다. O, X, 나, 둘, 셋.
1: 민수!
0: 오!
1: 오!
2: 예, 민수가 빠르신
1: 거. 그쵸.
2: 네.
1: 북이, 이렇게 북이라고 외쳐야
0: 돼요.
1: listen to the directions,
0: 오케이? 오케이. 네.
1: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물러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 아, 정답은 X입니다.
1: 북이도 O 했잖아요.
0: 북이, X! 나는 X!
1: 이렇게 합니까? 부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북이에게 포인트 준대요 지금.
0: 아,
1: 네.
0: 아니 북이라고 외치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구만.
1: 와, 근데 우리 부사분들도 우리 두둥님하고 낙지님도 XX를 보냈네요. 오, 일단 저보다 낫습니다. 왜 X죠?
2: 네, 물 안에서 쥐가 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물에 뜬 자세를 유지하며 경직된 근육을 천천히 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2: 그러고 나서 가능하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아,
0: 이게 코 침을 세 번 이렇게 바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풀린 줄 낼름낼름.
1: 그렇게 해서 풀린 적 있습니까, 부기?
0: 계속 반복하다 보면 풀리더라고요.
1: 시간이 지나니까요.
0: 이게 발라서 풀리는 건지 시간이 지나서 풀리는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1: 자, real quick. 우리 이 쥐 난다라고 이게 한국말로 하잖아요. 영어로는요, 이 쥐를 cramp라고 합니다. 북이 마우스 아니에요.
0: 마우스 커밍 아니었어요?
1: 네, 마우스 커밍 아니었고.
0: 쥐가 온다.
1: 네, cramp라고 합니다. 그래서 cramp. 지났어요. I have a cramp.
0: I have a cramp.
1: 네, 그래서 뭐 다리에 쥐가 났다. I have a leg cramp.
0: 오, I have a leg. 아, 미스 나 왜 크램프인지 알겠다.
1: 왜요?
0: 이게 뭔가 막 쪼이는 듯한 느낌 나잖아요.
1: 어, 그쵸.
0: 이게 클램프가 약간 쪼는 거잖아.
1: 어, 근데 그건 클램프고요. 제가 말하는 크램프입니다.
0: 흠.
1: C-R-A-M-P. 크램프.
0: 비슷했잖아.
1: 클램프는 완전 다른 거예요, 부기. 아,
0: 크램프.
1: 자, 지금 현재 우리 스피드 OX 퀴즈. 네, we have a lightning round, true or false, a quiz time going on. 자, 그러면 경사님, 네. 두 번째 퀴즈 주세요.
0: 좋아.
2: 물놀이 중 춥다고 느껴지면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O, X, 하나, 둘, 셋.
0: 부기!
2: 어, 부기. 정답은요?
0: X!
1: 아, 그럼 저는 O로 가야죠. 혹시 부기가 틀릴까 봐.
0: 아하!
2: 아, 예.
1: 경사님, 정답은요?
2: 정답은 X입니다.
1: 아, 부기 맞췄네요.
0: 이 선배, 네. 가만히 있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된다고.
1: 아, 일단 정답은 X입니다. So false. What's the reason? 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물놀이 중 춥다고 느껴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움직이게 되면 체력이 더 빨리 소모되고 여름에도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아, 중요하죠. 네.
0: 아니, 춥다고 느껴지는 게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구나.
1: 맞아요. 그리고 특히 애들, 왜냐면 애들은 너무 신나서 물에 계속 놀고 싶잖아요.
2: 네,
1: 근데 입술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변하면
0: 아, 맞아!
1: 일단 우리 잠깐 밖에 나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쵸? 아, 근데 부기
0: 언니!
1: 부기는 이 부리가 파래지나요?
0: 아, 저는 이제 부지만 알게 좀 지방층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네. 점점 따뜻해집니다.
1: 아, 이게 조리도 좀 다르구나.
0: 그럼.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OX 퀴즈 경사님 주세요.
2: 네, 이안유에 휩쓸리면 해변을 향해 힘껏 헤엄쳐야 한다. OX 하나, 둘, 셋.
0: 부기.
2: 아. 어, 부기. 정답은요?
0: 아, 민선배 어떻게 한번 봐드려요?
1: 어, 일단 부기 일단 보니까 저랑 정답 똑같은데.
0: 아니야. 난 X야.
1: 그쵸, 저도 X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X라고 생각했거든요.
0: 그러니까 민선배 내가 X이시니까 민선배 O가 되는 거잖아.
1: 아, 그래요?
0: 난 X.
1: 이런 룰이 있었나?
0: 난 X.
1: 나 그럼 저는 O 할게요. 자, 경사님 네.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2: 정답은 X입니다.
0: 이야!
1: 북이 정답 확실히 알고 저보고 오라고 해라고 했죠. 방금.
0: 아, 그럼.
1: 자, 이한유에 그럼 휩쓸리면 해변을 향해 있는 힘껏 헤엄쳐야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0: 안 된다.
1: 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이한유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온 바닷물이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폭은 좁지만 유속이 매우 빨라 물놀이 중인 사람들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1: 아~
0: 조심해야 돼 진짜.
1: 맞아요. So, 이거 영어로 rip current라고 하잖아요. 이안유를 rip current라고 하거든요.
0: Rip
1: 거기.
0: current.
1: 네. So, what should you do if you do get caught in a rip current? 만약 물놀이를 하다가 이안유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0: 오.
2: 네. 이안유를 거슬러 해안으로 바로 헤엄치려고 하면 체력이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침착하게 이안유의 진행 방향에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이동하여 이안유 구역에서 벗어난 뒤 해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0: 오, 45도 각도!
1: 그쵸.
0: 이게 중요하다!
2: 네, 그리고 이안유는 지속시간이 2-3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튜브나 구명조끼가 있으면 무리하게 수영하시지 마시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So don't waste all your energy trying to fight the rip current, right? 오.
0: 싸우지 말고 그냥 수능을 하는 거지.
1: 그렇죠.
0: 둥둥 떠다니면서.
1: 네.
0: 도와주세요, 니 선배.
1: 그렇죠.
0: 근데 또 제가 그 소문도 하나 들었거든요.
1: 어, 소문요? Rumor?
0: 아, 루머? 네. 루머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부산에서는 이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소켓트의 저 부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저만큼 깜찍한 이 해양경찰청 마스코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1: 어?
0: 진짜 있어요? 따로 있어요?
2: 네, 바로 해양경찰 마스코트 아치입니다.
0: 아치!
2: 네. 국민들에게 예, 안전 수칙을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요?
1: 부탁할게요.
0: 뭐야, 제 말도 해요?
1: 네, 들어보고 네. 싶어요.
3: 안녕하세요. 해양경찰청 마스코트 아치예요. 구명조끼 안 입고 수영하다 청장님한테 꿀밤 맞았어요. 해양경찰 화이팅. 예아.
1: 아치 너무 귀여워.
0: 네, 타임타임 미선배 약간 이거 느낌이
1: 네.
0: 이아인데 느낌이 약간 에아야 에아이.
1: 근데 아치 일단 이거 이미지 보고 일단 목소리도 너무 너무 어울립니다. 너무 귀엽다.
0: 미선배.
1: 근데 아치 보다가 북이 보니까.
0: 미선배 나도 인형은 귀여워. 인형은 귀엽다고 실물이 이렇게 아니, 커서 그렇지.
1: 혹시 타임아웃. 혹시 북이 오늘 아치 오는 거 알고 혹시 북이 인형도 지금 챙긴 거예요?
0: 아니야 이거 저기 부장님이 자꾸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겨우겨우 뜯어왔는데 이런 중요한 날에 아치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비교되게 만들면 말이야. 나 아주 섭섭해.
1: 아니 북이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경사님이고 일단 마스코 아치까지 소개한 시간인데 꼭 북이 이렇게 끼어들라고 북이 인형까지
0: 미선배 그렇게 나도 죽게 귀엽게 말할 수 있어.
1: 그래요?
0: 나도 떠들다가 민선배한테 꿀밤을 맞았어요.
1: 우리 부사분들 괜찮습니까? 자 일단 북이 죄송한데
0: 됐어요. 나 혹 났어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나도 할 수 있다고.
1: 아 근데 우리 경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 북이 매력을 조금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잖아요. 북이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요.
0: 아, 그 말이 더 상처받아.
1: 그럼 경사님 생각에 아치하고 북이 이 두 친구의 매력을 뭐 하나씩 뭐 꼽는다면요?
2: 궁금한 걸 제가 매력을 북이 아치로 한번 이행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아요.
2: 띄워주세요.
1: 자 그럼 일단 부기가 할래요. 부기를
0: 좋습니다. 아치 먼저 가나 부기 먼저 가나요?
2: 부기 먼저.
0: 아 좋습니다. 부
2: 부기 오늘 처음 봤는데요.
0: 키
2: 키가 많이 빨리는 것 같아요.
0: 잠깐만요 경사님.
1: 경사님 오늘 첫 방송 아니죠? 네.
0: 끝나고 뒤풀이 가셔야죠.
1: 완전 이거 베테랑 부부인데?
0: 경사님 끝나고 뒤풀이 가셔야죠.
1: 잘했다. 자 일단 네. 일단 아치. 그럼 아치는 제가 할게요.
0: 저.
1: 보기 제가 줄게요. 자.
2: 아치는 바다의 마스코트예요.
1: 치.
2: 치명적인 귀여움은 부기 같아요.
1: 나이스 리커버리. 나이스 리커버리.
0: 조금 치유됐다. 얼리를.
1: 다행입니다. 경사님 뭐냐면 이 북이 뒤끝 장난 아니거든요. 네, 진짜 나중에 뒤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자, 뭐 아치 뭐냐면 저도 오기 전에 그 아치 그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까 네, 해양 경찰 그 인스타 들어가니까 아치 막 영상도 있고
2: 네, 맞습니다.
1: 저 움직이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0: 미선배. 네. 자꾸 그 귀여운 캐릭터 옆에 있는데.
1: 네.
0: 아치 말할 때나 나 말할 때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
1: 그쵸 아치 보다가 이렇게 옆에 북이
0: 네. 이제 한숨이 어둡게 들어요.
1: 자 일단 여러분 뭐 아치도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릴게요.
0: 한번 저기 협업하러 가야겠다.
1: 자 무빙아 북이 이제 일단 중요할 거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야 될 거 좀 많습니다.
0: 그것도 궁금해. 그거
1: 뭐요?
0: 요즘에 그 더위 이기기 위해 가지고 뭐 저기 해양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바나나 보트 뭐 팡팡 플레이 피쉬 등등 뭐 서핑도 타고
1: 네.
0: 이 수상 레저기구 많이 타는데
1: 네.
0: 이런 거 탈 때 이거 진짜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안전 수칙도 있다면서요?
1: 경사님.
2: 네, 구명조끼와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탑승 전에는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음주 후 탑승은 절대 금지입니다.
1: Very important. So three very important rules that he mentioned. 구명조끼는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 구명조끼가 영어로 life jacket잖아요.
0: Life jacket.
1: Life jacket입니다. So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세요. Please make sure to wear or put on your life jacket. 재킷.
0: 생명조끼.
1: 네네네. 라이프 재킷입니다. 그리고 안전모를 그 헬멧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뭐 자전거나 뭐 킥보드, 뭐 카약 등 게 헬멧 많이 쓰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안전모를 끈을 꽉 조여 매세요. Fasten your helmet strap securely. 네. 근데 가끔씩 hard hat라고 할 때도 있는데 hard hat는 이게 그 뭐지? 공사장에서 그 안전모 있잖아요. 그거를 하드 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특히 이렇게 레저 스포츠 하는 데는 헬멧이라고 하면 됩니다.
0: 헬멧.
1: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이 좀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북이에게 구명조끼 관련 상식 퀴즈를 하나 낸다고 했습니다.
0: 아, 저한테요?
1: 네, 북이한테 퀴즈 좀 많이 주면 아, 됩니다, 경사님. 네.
0: 네. 어, 맞출 게 많네, 이거.
1: 자, 그러면 상식 퀴즈 부탁드립니다, 경사님.
2: 네, 구명조끼는 너무 조이면 답답하니까 조금 헐렁하게 입는 것이 안전하다. OX, 북이 아. 정답은요?
0: 정답은!
1: 어, 북이 네. 너무 근데 꽉 끼면, 그쵸?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0: 아니야.
1: 하면 안 되잖아.
0: 미선배, 네. 모든 안전은 불편하면서 오는 거라고. 아. 건강한 음식도 스스로 네. 몸에 좋잖아. 네. 그런 느낌인 거지. 엑스야, 엑스!
1: 아, 그래도 이 안전을 위해 나의 편안함도 중요한데.
0: 미선배,
1: 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 편안한 죽어가다가 진짜 편하게 저기 떠들어가는 수가 있어.
1: 아, 그래요?
0: 이게 꽉 껴야지. 아까 이한루 같은 거 만났을 때. 네네네. 구멸 쪽에 빠지지 않는다고.
1: 알겠습니다. 자, 북이 믿겠습니다. 자, 북이 정답은요?
0: 나는 엑스!
1: 자, 경사님, 정답 맞습니까?
2: 네, 정답은 엑스입니다.
1: 아, 나 정답 바꾸려고 막 엄청 노련했는데 북이 안 넘어가네요.
0: 이준배, 네. 내가 바다에 있으면서 그럼 얼마나 많이 받겠어.
1: 그쵸.
0: 저기 광안대교 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네. 대충 헐렁헐렁 입은 사람들 막 놀다가 쏙 빠져가지고
1: 아, 위험할 수 있겠다.
0: 죽으러 가고 하는 거 봤단 말이야.
1: 맞아요. 위험할 수 있겠다. 자,

0: 아, 구명조끼 그럼 꼭 이게 맞게 이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구명조끼는 몸에 맞게 꼭 착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너무 헐겁게 입으면 물에 빠졌을 때 벗겨지거나 얼굴을 제대로 띄워주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허리와 가슴의 버클, 다리끈을 모두 단단하게 조여야 합니다.
0: Oh, good to know. So, he explained how, why life jacket is very important. 그래서 지금 우리 경사님이 이 구명조끼를 올바른 착용법을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2: 진짜?
0: 네. 자, 우리 for listeners on the radio, of course, you know, listen carefully. But those watching on our YouTube channel, you can also watch at the same time because we're going to actually show you how to properly put on a life jacket. 그래서 경사님이 구명조끼 네. 하나 챙겨왔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경사님도 저의 것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2: 아, 잠깐만. 드림이 내 건 없어요?
0: 부기는 잘 떠 있을 거예요. 부기 갈매기잖아요.
2: 나도 구명조끼 입고 싶어.
0: 부기 갈매기입니다. 자, 경사님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합니다.
0: 자, 네, 저도 같이 착용하겠습니다. 보자, 나도 착용하고 있는데.
2: 이정배.
1: 조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착용하고 있는. 경사님 할 수.
1: 네.
2: 좀 이상하다. 같은 구명조끼인데 이렇게 불편한 게 있지.
0: 아, 경사님 좀 할 수 있었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입었습니다.
1: 첫째, 버클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채워주세요.
2: 네, 딸깍.
0: 잠깐만, 숨이 안 쉬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버클 딸깍.
2: 자, 두 번째도.
0: 두 번째 버클
2: 딸깍. 딸깍 소리 안 됐어.
0: 딸깍. 딸깍 했어.
2: 딸깍 안 됐어.
0: 잠깐, 마지막 버클
1: 딸깍.
2: 빨리.
0: 딸깍.
1: 네. 두 번째로 네. 허리와 가슴끈을 몸에 맞게 꽉 조여주세요.
2: 아, 한 번 더 조여야 되는구나.
0: 아니, 저는 충분히 꽉 조여 있습니다. 네, mine is fastened enough. 네.
2: 아, 미스미 네. 내가 땡겨줄 수 있는데.
0: 아예 보기 저 충분해.
2: 아.
0: 네.
1: 셋째, 생명끈을 다리 사이로 넣어.
0: 아,
2: 아직 생명끈이구나.
1: 네, 몸에 맞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0: 아.
2: 저는 구명조끼 꼬리인 줄 알았어.
0: 네, 아, 꼬리.
2: 왜 그 있잖아요. 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저 자꾸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야, 너 그쵸. 따라와 이렇게.
0: 네네네.
2: 이게 아니었구나.
0: 그래서 일단 so wearing a life jacket, I think it's very. You have to make sure it fits you exactly, right? And make sure to put on all three buckles. Make sure you fasten all three buckles and that last strap in the back. 생명 아까 그 주라고 했나요?
1: 네. 생명 그 다리줄을 생명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2: 다리줄을 생명끈으로 보는구나.
0: 그렇죠. 네.
2: 살짝 조여줘야지.
1: 마지막으로 어깨 부분을 살짝 위로 들어 보세요. 구명조끼가 귀까지 들어올리지 않으면 제대로 착용한 것입니다.
0: 교수님, 제 거 좀 올라오는데 이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1: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숨이 안 쉬는데.
2: 근데 미선배, 내가 봤을 때 미선배 어리가 크니까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갈 것 같지. 자, 우리에서 걸릴 것 같은데.
0: 우리 유선님 민수 거는 저거 유아용 아닌가요? 아. 라고 물어보는데.
2: 저 경사님 사이즈 같은 거 맞나요?
1: 네. 네, 같은 거.
0: 어. 네. 작가님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왜 사진 찍어요 이런 거를. 네. So, I think life jacket, knowing how to put on a life jacket properly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you always have to know before heading out to the water. Whether it be you're just on the beach or maybe you're on a boat going out. 구명조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구명조끼 입는 방법은 착용하는 방법은 배웠는데요. Now when it comes to water accidents, quick reporting and first aid are the most important. 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빠른 신고와 응급 처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 보기.
0: 네. So in an emergency, people often panic, right? So could you tell our listeners what's the first thing people should do? Maybe even like when should CPR be started? 이 막상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게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사님? 뭐 바로 이 CPR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1: 네,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네. 반응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네. 곧바로 CPR을 실시해야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사님이랑 함께 그럼 이 CPR 하는 방법 이 간단하게 우리 지금 특히 우리 너튜브에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이 시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2: 아, 라이브로?
0: 네, 라이브로.
2: 너무 좋다.
0: 그래서 우리 이게 무대 앞에 나가서 이 실제로 저희 우리 특히 우리 너튜브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 We're gonna show you how to actually carry out CPR.
2: 오, 네. 좋아 좋아 좋아.
0: 자 일단 우리 부기 우리 무대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 아 특별 혜택이구만.
0: 네네네. 자.
2: 아 근데 민선배. 네. 나는 저기 백스코 행사 많이 가봤잖아.
0: 그쵸 그쵸.
2: 가면서 CPR 이것 좀 많이 해봤거든요.
0: 네.
2: 저기 뭐 소방 공무원 분들이나 네. 해양경찰 이렇게 방남에 오셨을 때 네. 많이 해봤는데 어 뭐 나는 뭐 자신 있지.
0: 아 근데 부기한테 받기 싫어요. 저는 경사님한테 받을래요. 네.
2: 민선배. 살려는 드릴게.
0: 어, 저 날개 내려주세요.
2: 살려는 드릴게.
0: 날개 좀 내려주세요. 어허, 죄송해요.
2: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0: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라디오로 듣고 계시면 우리 경사님이 직접 CPR하는 설명을 네 디테일하게 드릴 건데요. But for those watching on YouTube, you could actually watch him give proper CPR. 근데 오늘 이거 누구한테 오케이를 받았는지 일단 저는 방송국 오자마자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
2: 어?
0: 덤이 아니고 제가 덤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2: 오늘 민덤이.
0: 네, 오늘 민덤이가 되는 겁니다.
2: 오늘 민덤이.
0: 네, 경사님이 직접 덤이도 들고 오셨는데 부장님이 그런 건 괜찮습니다. 민수한테 하세요라고 이게 바로 우리 이렇게 오더를 했거든요.
2: 덤앤덤이.
0: 일단 저만 덤이 오늘.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덤이로 네, 투입하고 경사님이 저한테 네. CPR 하는 방법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타월 하나 부탁할게요, 부장님. 타월 없어요. 그 바닥에 눕겠습니다.
2: 자, 여기 누우시죠.
0: 여기 먼지 너무 많은데, 부장님.
2: 후 한번 불어줘라. 됐다.
0: 여기 머리카락 돼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아, 이거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2: 민선비.
0: 민덤이 투입합니다. 네.
2: 민선비.
0: 네.
2: 사람이 위급 상황에 쓰러지면은.
0: 그렇죠.
2: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쓰러지겠냐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 바로 쓰러지겠죠. 자, 일단 경사님 그럼 네. CPR 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오.
1: 민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빨간 모자 쓰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2: Hey, red hat. Go 신고.
0: Red hat, 부기. Red hat.
2: 기절해 있어. 네. Red hat.
1: 두 번째로 양손을 깍지를 끼고 손꿈치를 이용해서 환자의 가슴 중앙을 30회 정도 압박합니다.
2: 30회.
1: 압박 깊이는 분당 100에서 120회, 깊이는 오. 5에서 6cm 정도입니다.
0: 6cm요?
2: 미소비 명치 없어지겠는데?
1: 하나, 둘, 셋, 넷. 30회가 마치고 난 뒤에는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에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2: 뚜뚜루뚜, 뚜뚜루뚜, 오!
1: 예,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가 반응이 있거나 숨을 119가 오기 전까지 압박을 지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2: 계속해서.
1: 혹시 한번 해보실 분?
2: 아! 대물 갈매기 여기 있습니다.
1: 네, 부기 한번
0: 시키지 마세요.
2: 라라라라란 된다. 아이고야! 여기 환자가 누워 있네.
0: 부장님 이거 한 번만 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리피트 네, 복습
2: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0: 자, 지금 부기가 저를 발로 지금 차고 치료. 있습니다.
2: 아이고. 네.
0: 상태 확인을 발로 하고
2: 자,
0: 있습니다.
2: 이렇게 어깨 기둥이 저기 괜찮으십니까?
0: 저기요.
2: 저 거기 저기 부장님 여기 119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자 껍질 끼고 민선배 명치 차려서 자 손을 가볍게 올린 다음에 민선배 나 이거 네. 그거 있어. 아까 분당 100에서 120회잖아.
0: 네네네.
2: 좋은 방법이 있거든.
0: 네.
2: 잘 봐.
0: 네.
2: 하나 둘 하기 샤워 쭈루루 쭈루 귀여운 쭈루루 쭈루 귀 쭈루루 쭈루 아기 샤워 하나 둘 셋 민자미를 살려야 돼.
0: 괜찮은 것 같아요.
2: 자 이제 30회 한 다음에
0: 네네네. 지금 침 닦았어요. 푸기 부리에.
2: 아니 민자미 침이 묻어도 그러니까
0: 네 괜찮습니다.
2: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 아기 상어 쪼르르 쪼르 귀여운 쪼르르 쪼르.
0: 아이고. 자 일단 저 정신 차는 저 차는 것 같은데요.
2: 오 살렸다.
0: 부장님 사실 이게 바닥에서 좀 이 방송하는 거 좀 편한가?
2: 미소 지금 이노 공주 같아요. 안 되다 씨. 앉아 네.
0: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일단 우리 CPR

0: 알.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He explained it very thoroughly, very much in detail. But in an emergency situation, 여러분 오늘은 살짝 좀 라이트하게 좀 이렇게 좀 뭐지? 이렇게 웃음 조금 넘으면서 했는데
1: 그래.
0: 이런 situation은 아주 너무 중요한 딱 그 골든 타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주 serious하게 네, 딱 정신 차리고
1: 맞아.
0: 이 CPR 방금 이거 하는 방법. 근데 CPR 그냥 듣고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거 그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그 제가 알기론 그 동네 저는 뭐냐면 그 광안동 쪽에 사니까 그 어디 위에 저 있는 그 큰 그 파이어 스테이션에서 그 소방관
1: 소방소
0: 네, 소방소에서 직접 트레이닝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소방소에서도 CPR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you our listeners could keep in mind that if you want to get proper training when it comes to CPR, this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maybe if you do have the time, maybe, you know, on a weekday or maybe on a weekend check the schedule for any kind of training that they give at fire stations or any other training facilities.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is very important to keep in mind. 네. 네, 자 오늘 이 경사님께 나와주셔서 너무 특히 이제 여름철에 중요한 말씀을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0: 자 마지막으로 저도 어제 그 뭐지 그 인스타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 네,
0: 아주 이렇게 좀 귀여운 이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1: 오, 네. 챌린지 어떤 거예요?
0: 구세주 챌린지라고 하던데
1: 뭐라고요?
0: 구세주 챌린지라고.
1: 구세주 챌린지?
0: 구세주 챌린지 맞죠?
2: 네
0: 경사님.
2: 맞습니다. 예. 네.
1: 구세주가 아니라
0: 구세주 챌린지입니다.
1: 구세주?
0: 네 구세주 챌린지인데 자 구세주 챌린지가 무엇인지 경사님 이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말을 하고
2: 저희 해양 경찰청에서 지금 물놀이 시즌에 되면서 물놀이 안전 수칙을 조금 안전하고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챌린지인데요. 구명조끼를 입고 3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1: 3분 이상 3분 이상
0: 네.
2: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1: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0: 네,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럼 챌린지는 어떻게 됩니까?
2: 구명조끼 입고
0: 네.
2: 몸에 맞게 리듬을 가지고 흔들시면 됩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구세주. 네, 아주 뭐냐면 이것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우리 시청자들 이거 외워둘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I think it's very important if you could even memorize this when you go on your summer vacation. 그래서 이 챌린지 위에 음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1: 음악 계세요?
0: 네. 자, 음악 큐!
1: 큐!
2: 몸에 구명조끼 착용하기
1: 세!
2: 3분 이상 준비 운동하기
1: 쭈!
2: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1: 거기 빨리 보자 신고해주세요.
0: 끝입니까?
1: 네. 근데 약간
0: 자, 네.
1: 좋다. 구세주 말 자체가
0: 네.
1: 구해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0: 네.
1: 오.
0: 맞아요.
1: 근데 나는 3분 몸 풀고 나면은 내가 지치던데.
0: 난 3분 하고 나서 그냥 앉고 싶죠.
1: 잠깐만, 자, 물놀이 가자 하는 순간.
0: 네.
1: 끝났다 집에 가자. 지친다.
0: 여러분 이 구세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1: 구세주!
0: 아시겠죠? 네. 자 형수님 오늘 네. 나오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네. 아까 우리 거의 이제 마지막 멘트를 아까 우리 그 가족분들에게 뭐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2: 네.
0: 실제 이제 방송하니까 오늘 어땠어요?
2: 저희 제가 해수욕장 이제. 분야를 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ladies and gentlemen, our special guest for today, 김준형 경사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보기 오늘 우리 경사님께 아주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말 많이 했는데
1: 그쵸?
0: 보기 오늘 제일 기억나는 말 무엇입니까?
1: 제일 기억나는 말?
0: 네.
1: 아까 북이 이행 씨가
0: 제가 말했죠. 티켓 네. 장난 아니다고 말했죠. 네네.
1: 아니 그냥 길을 쫙쫙 빨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말이지.
0: 자 일단 북이
1: 아니.
0: 오늘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stay tuned. We have our number two coming up at 7 o'clock. More show for you. In the meantime, haha and scar 부산 바캉스입니다. Stick around.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traffic is terrible today. I guess everyone's out and about.
3: 아, 진짜. 일요일이라고 다 나와서 노나. 차가 왜 이래 막히노?
4: Why are you always complaining? It's the weeke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traffic.
3: 아니, 주말이라는 말은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말이잖아. 아우, 진짜.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은데.
4: Oh, I know what you mean. Same here, same here.
3: Here? Here이라 하면은 뭐? 여기서 내일이라고? 아니, 내가 불만을 좀 말할 수도 있지, 자기야.
4: No, I meant you hate Mondays because they come after the weekend. That's what I meant.
3: 그러니까, 자기야. 오늘 우리가 주말이라서 나왔는데 차가 막히는 것도 진짜 싫은데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이 상황이 더 짜증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
4: Oh, same here, same here.
3: 아니, 자기야. 알겠고, 알겠는데 여기서 내리라는 건 너무하잖아, 자기야.
4: Oh, baby,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Like you said earlier, I hate Mondays too. That's what I've been saying.
3: 아니, 자기야. Hate? 여기서 당장 내리라 이 말이지. 알겠다. 내 지금 내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Stop! Car stop! I'm angry!
4: Oh, same here, same here. I'm annoyed too. Man, this traffic we're stuck in.
3: 와, 진짜 자기야. 이제 진짜 끝이다. 아, 진짜 끝이다.
5: Same
4: here. Same here.
5: Same here.
2: 상대방의 말에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공감할 때 same here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여기도 똑같아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래,

0: 나도 같은 생각이야 처럼 상대방의 말에 동의 혹은 공감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의견, 취향,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Me too. I feel the same way. So do 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Same here.
0: Same her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자기야, 화 풀렸어?
3: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5: 맞다 맞다. All-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뭐지? 그 너트 페이지에 아직도 53입니다.
1: 54예요. 네. 제가 구독했습니다.
0: 이제 구독했잖아요.
1: 이제 했죠.
0: 네. 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All right. So my phone is about to die.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down to 5%.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 When you say I'm down to 5%, it means you only have 5% left. The key phrase is be down to. It means only a small amount is left. 그러니까 뭐뭐밖에 안 남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네. I'm down to 5% 하면 배터리가 이제 5%밖에 안 남았어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And that percentage you can change depending on your situation. Right. Right? 뭐 20%밖에 안 남았어. I'm down to 20%. Mm-hmm. Oh, I'm down to 10%. Mm-hmm. I'm down to 1%. 민주쌤은 what percentage부터 좀 이제 패닉합니까?
1: 저는 70%부터 다시 좀 더해요.
0: 그래요? 아니, 근데 뭐 5% 뭐 해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때 아까 말했는데 그래도 70%?
1: Yeah.
0: 아,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충전해야 된다.
1: 네, 항상 네. 충전해 있습니다.
0: 네. 아, 저는 I'm down to 20%라고 할 말은 이때 뭐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Right? I think when it gets down to like 10%. Mm-hmm. 근데 폰도 요즘 이렇게 그 뭐지? 그 warning 보여주잖아요. You know how phones they give you that warning right. these days. So it starts at 20%, mm-hmm. I think. But I let it go down to like maybe like 10%, and that's when I start to like look for a charger.
1: Okay.
0: I just 슬슬 충전해야 되는데, right?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I'm down to 5%까지만 말해도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1: Exactly. And be down to isn't just for phone batteries. You can use it whenever only a little is left. 사실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뭔가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We're down to 2 tickets. 티켓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We're down to my last cup of coffee.
0: 마지막 커피 한 잔 남았다. I'm down to my last, okay?
1: Or we're down to our last slice of pizza.
0: 너무 싫어. 너무 슬퍼. 네, 피자가 마지막 한 조각 남았을 때 I'm down to the last slice of pizza. 네, 그럴 때는 누가 드세요? 마지막 조각 하나 남았으면
1: 마지막 조각은요? 네. 제가 자주 먹은 것 같아요.
0: 네.
1: What about you?
0: 일단 양보부터 해야죠. 이거 먹어. 네, 뭐 드세요라고 했는데 배불러. 그럼 제가 좀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I'm down to만 기억하면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뭐 티켓, 뭐 커피,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I'm down to 5%.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ju, 어떡해? I'm down to 5%.
1: Oh, that's enough. Put your phone away.
0: No, I have to order lunch first.
1: With only 5% battery left.
0: Yes, hurry, we can do this. What do you want?
1: Anything is fine.
0: 빨리 just pick one. Well, fried rice, burgers, pizza, 떡볶이, sushi, fried chicken. 빨리. You know what? Let's just get everything. 하나, 둘, 셋, check out. Okay, 이제 결제창으로 넘어왔어. Please don't die on me.
1: Minsu, your battery is dying.
0: No, not before I finish ordering it died!
1: 연기학원 다녀요, 요즘?
0: 좀 괜찮았죠?
1: 너무 괜찮은데?
0: 여러분 혹시 놀랐습니까?
1: 리얼하다.
0: 연기였습니다. 연기였어요. Don't worry. 네. 딱 이제 결제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제 중에 폰이 꺼지면 이거는 복불복인 것 같은데요. Right? That situation, you're about to press pay, but check out. 딱 결제 누르려고 하는데 when your phone dies.
1: It's frustrating.
0: 저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냥. Right, I think I'm just going to go home. Right. 네, 자, I'm down to 5% 표현 잘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은요.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혹시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When you say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you're politely asking if someone has a charger you can use for a while. 여기서 사실 borrow는 빌리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이 lend라는 빌려주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네. 이 borrow랑 lend를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Can I borrow your charger? 하면 제가 충전기를 좀 빌려도 될까요? Can you lend me your charger? 잘 안 쓰긴 하지만
0: 그쵸.
1: 충전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Borrow and lend me, right? 친한 친구에게 조금 더 짧게 뭐 Can I borrow your charger? 라고 많이 말하기도 하죠. 네. 뭐 근데 반대로 오늘 배운 표현처럼 뭐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그쵸. 빌리고 싶으면 네, 이 좀 더 공손하고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들리겠네요. 그쵸?
1: Exactly. Both mm-hmm. expressions are very natural. 그리고 charger 말고 다양하게 응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Can I borrow a pen I can borrow? Oh, do you...
0: Do you have
1: Sorry.
0: A pen?
1: Do you have a pen I can borrow? Mm-hmm. Do you have an umbrella I can borrow? 네. 이런 식으로. So do you have a 뭐뭐 I can borrow만 기억해 두시면 실생활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뭐 do you have 500만 원 I can borrow?
1: 예.
0: 아니, 예를 들어, for example, right? Do you have 5 million won I can borrow?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예. Yeah.
0: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1: No.
0: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 Yes. 네. 오늘은 꼭 그래서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이 표현까지 네. 함께 기억해 두세요.
0: 자 그러면 Do you have 500? Do you have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Minju,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1: Sure. Here you go.
0: Oh, thanks. Oh, you have an old one. Do you have a USB-C cable?
1: No.
0: What about a portable charger?
1: No.
0: What about one of those wireless chargers?
1: No.
0: An extension cord?
1: No.
0: An extra phone?
1: Minsu, you're asking for too much.
0: Well, I had to ask. You have nothing. 자, 오늘 방금 이것도 연기였습니다,
1: 예,
0: 여러분.
1: 너구리님이 할리우드 가도 되겠어요, 민수. 연기가 물올랐다고 얘기하시네요.
0: 여러분. 할리우드 성공하고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저건 일단 오늘 방송 끝까지만 하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네. 부장님 성공하고 올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뭐 성공 What's the definition of 성공? 부장님 어디까지 가야지 성공입니까? 네. 자, 일단 그거 이게 부장님이 네, 일단 answer 하는 순간 answer 하는 중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이거는 진짜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너무 자주 들리는 특히 like when your friends get together like for class or when your family goes out right 이제 뭐 가족 여행 가게 되면 항상 그 한 분 있잖아요 충전기 안 챙겨 오는 분 right
1: 그리고 항상 챙겨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0: 그쵸 그쵸
1: right?
0: 네 yeah. 그래서 일부러 안 챙기는 것 같아 they on purpose don't bring a charger because they know somebody else is going to bring a charger
1: probably
0: 제 와이프 그렇거든요
1: oh. 네
0: 자 그러면 오늘 이비터진 small talk when our phone battery is about to die 네 이제 폰 그냥 이제 배터리가 없을 딱 그 직전 쓸 수 있는 in small talk 이 conversation에 쓸 수 있는 small talk 표현 너무 잘 배웠는데 자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민주 my phone is about to die.
1: 휴대폰 배터리가 곧 나가려고 해.
0: 봐봐 I'm down to 5%.
1: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
0: Do you have a charger I can borrow?
1: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0: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Alright 오늘 입이 터진 small talk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week by week. 민주쌤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segmen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0: 네. 자 여러분 time for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with more show. 이무진 참고상.

0: 변함. 어, 약간 물개 같아요. 네.
1: 아니 저는 how can I impress our listeners and those watching 우리 부사분들
0: 마음에
1: 제가 어떻게 더 고정될까 지금
0: 나볼 수 있을까
1: 요즘 리서치 연구 중이거든요.
0: 어디까지 네. 발견하셨어요?
1: 일단 일단 몸 개그는 네. 좀 잘 넘어간다.
0: 몸 개그는 좀 넘어가고. 네.
1: 그래서 일단 근데 이 몸 개그만 할 수 없거든요.
0: 그럼 또 뭐 해야 되죠?
1: I have to level up. 네. So I try 이거 가끔씩 여러분 미국에 미국의 그 스포츠 경기 가끔은요. 뭐 NBA. NBA에서 이거 많이 하죠. 네. halftime show가 있거든요. 네네네. They have something called a halftime show. 이제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하고 third and fourth quarter 사이에 네. halftime show가 있는데 그때는 뭐 cheerleader들이 들어와서 막 춤도 출 때도 있고요. 네네네. Or they bring special guests, right? 뭐 노래할 때도 있는데 근데 가끔씩 이거 balancing act가 있어요.
0: 오!
1: Balancing act. 네네네. 그래서
0: 묘기.
1: 이것도 그 뭐라고요?
0: 묘기 같은 걸 부리잖아요. 그 중심 맞추기.
1: 맞아요, 맞아요. 중심 맞추는 그런 이 쇼를 하거든요.
0: 네네네.
1: So I'm trying to level up my, I guess my skills, right? And my talent when it comes to, you know, entertaining our listeners and those watching on our NutTube. 그래서 네네. 요즘 밸런스를 해볼까 싶습니다. 요즘 these days.
0: 그래서 방금 그걸 하고 계셨던 거군요.
1: 그래서 during the first half of our show, we had our very special guest. We had from the Maritime Police, 우리 김준형 경사님과 함께했잖아요. 저를 선물로 아주 귀여운 부기보다 귀여운 아치를 선물 하나 했거든요. 저한테 여러분 누가 더 귀여워요? 제가 더 귀여워요? 아치가 더 귀여워요? 네. 대답하세요.
0: 제가요.
1: 네. Answer please.
0: 당연히. 네. 민수 씨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제가 아치를 네, 이게 선물로 받았는데 이 밸런싱 액트로 아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0: 근데 왜 제가 하트죠? 지금 민수 씨가 하트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저는 I never go in the heart.
0: 근데 하필 흑백 TV예요.
1: I never go in the heart. And it's a black and white TV too. I never go in the heart. 네. 그런 날이 오겠죠. There 네. will be a day where I go into the heart.
0: 그런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갔네요.
1: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아마
0: 그렇네요.
1: 제 생각에 네. 부장님이 저를 저 하트 안에 놓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I guarantee. I 100% guarantee.
0: 이 자리만 적용이 된다. 저게 설정이 안 돼 있군요, 애초에.
1: 네네네.
0: 네. 유료 구독이 안 돼 있어서.
1: 맞습니다. 네. 자, 문자 요정. Do your job, please.
0: 이제 제 시간이 왔군요. 네. 네. 우선은 이제 1등을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오늘 부기가 온다고 낙지연님께서 정말 이를 갈고 오셨고요.
1: 네.
0: 그 뜻은 뭐다?

0: 어제는 닥터 수님 1등 하셨거든요.
1: 탈락.
2: 오.
0: 네. 안타깝습니다.
1: 바로 넥스트 슬라이스.
2: 네. 이렇게 해 가지고.
0: 네. 네. 매니 님이 2등 하셨고 우리 둥피 님이 3등 하셨는데요.
1: 네.
0: 제가 우리 둥피 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1: Oh, really why?
0: 왜냐면 우리 둥피 님께서 얼마나 이 방송을 의심하셨으면 진짜 경찰이신가요? 경찰이신가요? 이렇게 네. 문자가 들어왔어요.
1: 아.
0: 혹시 뭐 지금은 조금 의심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1: 제가 본 경찰 중에 제일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0: 네.
1: 네.
0: 진짜 여러분. 경찰이십니다.
1: 네. 네. 네. I don't know why I don't even know why we have to prove this.
0: 그렇죠.
1: 네.
0: 믿어 주시면 돼요. 날씨도 믿으시면 되고요. 네. 뭐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선플라워 님께서요. 우리 민수 씨의 그 눈물 나는 그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네, 살다 살다 라디오 진행자가 스튜디오 바닥에 누워서 방송하는 것도 다 보고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여러분 저 뒤에 등 뒤에 지금 먼지 아직 엄청 묻어 있거든요.
0: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1: 네.
0: 먼지 좀 묻어 있는 것 같다고 아직도 이렇게 또 챙겨 주십니다.
1: Listeners, I do this for you.
0: 그렇죠.
1: It's for you, for you and only you. 네, 여러분들 위해
0: 네.
1: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0: 아,
1: 스마일하면서 말해야 되죠. 네, 가끔씩 깜빡해요. 네,
0: 네 그 이 타이밍에
1: for you.
0: 이 타이밍에 다터수님 민수랑 요정 이야기에서 더 신뢰도가 하락이라고 들어왔습니다.
1: 네,
0: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oh, 네. We always have to smile. 네, 자 더 있죠.
0: 어, 랩업 하래요. 네, DJ Joe, drop the beat.
1: Yesterday?
0: 네.
1: Does passing gas in the water contaminated?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1: PTSD.
0: 지금 이제 저기 뒤에요. 새로가 아니고요. 그 잠시 그 방문객 오셨거든요.
1: 네, we have guests here 네. in the studio. 네.
0: 오늘은 다행히 제가 정상적인 주제를 갖고 와서 네. 이미지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게스트 분들입니다.
0: 네, 근데 참고로 어제는 뭐 했냐면 대중목욕탕에서 방귀를 끼면 깨끗할까.
1: 네.
0: 네, 더럽다고 합니다. 네. 다들 놀라셨어요. 너무 새로운 걸 알아가지고. 지금 감동 받으셨습니다. 역시 Did you know? 실망시키지 않고요. 자 오늘은 조금 제가 부끄럽네요 갑자기.
1: 네.
0: 야 오늘은 뭐냐면 using a fan above 40 degrees Celsius is actually dangerous에 대해서 oh, 가져왔습니다.
1: Because because I'm sorry if this is in your script, right? Because
0: 아시는데도 말씀하시네요.
1: The phenomena of
0: 네.
1: 요즘도
0: 네네네.
1: 화제돼요. 여름마다 그 외국에 특히 미국에 있는 뭐 이 미디어 아웃렛들을 항상 가끔씩 한국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꺼내거든요.
0: 네네네.
1: 여름 때마다 왜냐면 there's this phenomena called fan death here in Korea,
0: right?
1: During the summer, people you know turn on their fans, they close all their windows and their doors. 그렇게 선풍기 키면
0: 네.
1: 뭐지 죽는다라고 그쵸 이런 이게 뭐라 그러지?
0: 네.
1: 이 미스가 있잖아요.
0: 그럼 미신 같은 게.
1: 그렇죠.
0: 근데요. Right? But not just indoors.
1: Oh.
0: Outdoors too.
1: Oh.
0: 네.
1: So is that, so basically you're saying is that healthy or unhealthy? That's the question.
0: No, it's not a question.
1: 네.
0: It's actually dangerous.
1: It is dangerous to have a fan on?
0: Above 40 degrees Celsius. So, 저의 뇌피셜 아니고요. According to th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blowing fan air above 40 degrees Celsius acts like a hairdryer, pumping heat into your body and risking heat stroke. 라고
1: oh, yeah.
0: 합니다.
1: Oh, yeah.
0: WHO에서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이유가 진짜 대형 헤어드라이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So instead of evaporating sweat to cool you down, it acts as a convective heater continuously blowing scorching air onto your skin. 그래서 열탈진 및 급성 신장 손상의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네.
0: 이게 실내에서도 요즘은요. 에어컨 안 키면 40도에 육박을 합니다.
1: 맞습니다.
0: 진짜 정말 위험하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이제 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선풍기를 킨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어컨 27도에 맞추고 플러스 선풍기 조합 이게 전기요금 70%

0: 혈관 팁이라고 합니다.
1: 아.
2: So this accelerates cool air circulation, lowering perceived temperature by 4 degrees Celsius while saving up to 70% on electricity. 라고 합니다.
1: 네. 네.
2: 말 그대로 이제 circulate, 이제 뭐죠? 아, 순환! 네네네. 순환이라고 하죠. Circulate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70%를 절감할 수 있다.
1: 네. 네,
2: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2: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중요하죠. 수분 섭취. 하루에 2에서 3리터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Hydration matters.
1: 네.
2: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진짜
2: 우리 민수 씨 보세요. 항상 손에 물병이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저는 항상 매일매일 감동받고 있습니다.
1: 네.
2: 이거는 하이드레이션 때문이잖아요.
1: 진짜요. 하이드레이션 플러스 저 요즘 좀 기침을 많이 해서.
2: 네네네.
1: 네. 이 기침하는 순간 방송 끝나고 저 부장님한테 혼나거든요. 네. 그래서 안 혼나기 위해 물을 항상 챙겨 다닙니다. 네.
2: 네.
3: 맞아. So using a fan above 40 degrees Celsius because that's a situation a lot of us 네. right might find ourselves in these days.
2: 그러니까요. 우리 네. 데넬린께서 요약을 해주셨네요. 체온보다 높은 바람이라 오히려 위험하다.
1: 아.
2: 굉장히 진짜 above 40 degrees Celsius
1: 네.
2: 이 손풍기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Good to know.
2: Uh-huh.
1: 네. 근데 이게 문자 요정이 이거 내서 말하니까 좀 신뢰가 네. 좀 갔거든요.
2: 제가 봤을 때요. 네. 앉아서 얘기하니까 더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왜냐면 일부에 그 날씨 요정 들어올 때마다 그분 말 못 믿겠어요. 아예 못 믿겠거든요. I cannot trust
2: 네.
1: the words that come out of 날씨 요정's mouth
2: really?
1: the first hour. But weirdly,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you. But 우리 문자 요정은요. 요즘 이 Did you know 이게 수준이 좀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 네.
1: 너무 믿고 싶어요.
2: 어제 주제가 좀 많이 감동적이었나 봐요.
1: Maybe.
2: 네.
1: Maybe. 네.
2: 대중목욕탕 contamination.
1: 네. 우리 데니리 님이 시원하기보다 열풍을 전달하기 때문에
2: 네네네.
1: 네. 그리고 데니리 님이 앵커 하시면 이미지 쇄신 많이 될 듯이라고 하네요.
2: 이미지 쇄신까지 갔나요, 지금?
1: 네. 네. 유조 님도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구명조끼가 안 맞는 건가요? 네. 일부 네. 잘 들어갔습니다.
2: 오케이.
1: 유저님 위에 저 다 연기였어요.
2: 맞아요.
1: 유저님 웃었죠? You had a laugh, right?
2: Yeah.
1: I did it for that.
2: He made your day.
1: 네, 진짜. 네. I do it to make your day.
2: Uh-huh.
1: 자, 문초 요정 오늘도 했습니다.
2: Bye-bye.
4: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5: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킷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6: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o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N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N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무슨 은행에 손님이 이래 많노. 하루 종일 기다리네.
3: Next customer, customer number 800. Please come to the next available counter.
2: 보자. 800번. 아, 드디어 내 차례네. Here.
4: Hello,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2: Help. Yes, help me, okay?
4: Absolutely.
2: App? 아니, app은 필요 없고요. Bank. 그 뭐지? 은행 계좌. 은행 계좌 오픈요. 아, account open, okay?
4: Absolutely.
2: 아니, 앱은 필요 없다니까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데 자꾸 무슨 앱을 깔라 하노. No app.
4: All right. So you'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with us, right? I'd be happy to help you with that. First, may I see your ID, please?
2: ID요? 아니, 왜 통장도 없는데

깔라 하지를 않나. 아이디는 또 왜 물어보지? 나중에 비밀번호까지 보는 거 아이가. 아니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엄마야 내가 절대로 안 속지. No app, no ID, never.

0: 오늘 배워볼 표현 물론이지 당연하지 영어로 뭐라고 해?
1: Absolutely. Absolutely.
0: Absolutely.
1: 상대방의 말에 강하게 동의하거나 기쁘게 승낙을 할 때 absolutely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절대적으로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물론이지, 당연하지, 완전 동의해처럼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yes보다 더 강한 동의나 확신을 보여줄 때 사용하고 특히 부탁이나 제안에 흔쾌히 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initely, of course, for sure.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Absolutely.
1: Absolutely.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